의외죠. 삶은 마침표처럼 완결돼 있지도 않고 느낌표처럼 언제나 강렬하지도 않고 물음표처럼 끊임없이 의문만 품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삶은 말줄임표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까지 곁들이던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쉼표도 삶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라고 하더니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다시 걸어가는 일이다. 쉼표는 멈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라고요. AI의 결론은 젊은 삶은 느낌표, 고민하는 삶은 물음표, 상처 입은 삶은 말줄임표, 성숙한 삶은 쉼표, 그리고 삶 전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그리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마침표 하나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AI의 대답이 좀 장황하긴 하지만 나름 생각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주를 이룰까 하는 질문 오늘 산책길에 해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흥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처럼 인용을 할 때는 그 말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큰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자신의 생각이 파생되었다면 그것도 작은 따옴표로 구분해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구분할 줄도 모르고 아예 생략해서 자기 말인 양 표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부호에 무척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까칠이 민감남 마들째였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우리 마들째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이라 문장부호에 더욱 민감하신 듯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에게 문장부호는 참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용한 건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 거죠. 오늘 문장부호 이야기로 산책길을 시작했더니 이 문장부호에 관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까칠남 스스로 자칭 까칠이 민감남이라 하셨는데 재밌네요. 또 보뜰마을님께서 저는 문장부호 중 괄호를 제일 많이 씁니다. 내용 전달을 더 선명하게 하려면 친절한 부언이

이 소리는 늘 행복합니다. 느낌표로 문장 부호를 찍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1년을 보름 단위로 나누어서 보름 만에 찾아오죠. 매 계절이 6절기 해서 전체 24절기인데요. 태양의 위치로 정해지는 거죠. 놀래서 물음표로 시작, 행복해서 느낌표를 찍으셨네요. 우리 3453님 반갑습니다. 1007님께서도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 줄임표예요. 얘기 좀 할라치면 아내가 잘라버려요. 시끄럽다, 재미없다, 눈치 없다. 점점점. 재밌는 얘기인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말 줄임표 아마도 아내분께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AI도 삶이 말 줄임표에 가깝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고니고니님과 생각이 같네요. 삶이 말 줄임표에 더 가깝다 하는 거 우리 고니고니님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되는 동동입니다. 동동의 기원은 고려 소교 동동으로 소급되는데요. 원래 월령체 노래였고요. 이 노래가 정제를 출 때에도 노래됐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박정제를 출 때 동동이 반주음악으로 쓰였는데요. 지금은 관악합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동이란 제목은 원래 동동사의 후렴구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아우 동동다리. 바로 그 동동다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동이란 제목은 원래 동동사의 후렴구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아우 동동다리. 바로 그 동동다리의 동동에서 제목을 가져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주되는 수재천과 마치 형제와도 같은 곡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수재천이 빗가락 정읍, 그리고 동동이 세가락 정읍이고요. 두 곡이 유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수요일 바쁘셔도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점 3개짜리 말줄임표와 점 6개짜리 말줄임표가 있어요. 나는 주로 6개짜리를 쓰는데 바쁜 사람들은 3개만 쓰고 말줄임표도 줄여서 쓰더라고요. 오늘 문장부호 이야기가 재미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또 말줄임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죠. 우리 삶이 마치 문장부호 같다 한 생각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문장부호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 산책길 가족들의 서사가 계속 나와서 저도 재밌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입니다. 꿈속에서 이매집 앞을 워낙 많이 다녔더니 만약에 꿈길이 자취가 흔적이 남는다면 이매집 창밖에 난 돌길이 모두 달아버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게 슬프다 하는 내용의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인조대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했던 척화파의 인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시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곳 나량이면 임해진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만은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쓰러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주자 김현희에 의해 펼쳐지게 될 무대에 기대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 김현희 해금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독주회 소식 함께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백이 골랐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구사사님께서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만으로 보면 입추의 매직이 통한 듯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계절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십장은 매 열대를 말하는데요. 십장가라는 제목을 들으면 혹시 춘향이가 매 열대만 맞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맞죠. 그렇지만 춘향이가 매를 맞으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두 눈으로 써서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벌벌벌벌벌벌 떨며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고 부대를 도전노니 형리 부대 받아들고 신호걸 기린 후에 집장하령 그 동흑을 모아라 경장하라라 무을 하루다 동틀 앞에다 좌리 경장을 앉아서 고르는데 이놈 잡고 늑끝 능청 저놈도 잡고 늑끝 능청 그중어 등심 좋고 손잡이 좋은 노 갈라주더니만 넌 고소하려 객별이며 우치라 사또 보시는디는 남여기 지극하고 춘향극을 보면서 속말로 말을 한다 예 춘향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 없다 한두 남만을 견디어라 시체나 보트문을 안지르두마 끔쩍끔쩍 말아 배부러질라 배우치라

말고. 춘향이의 넌 정신이 아찔. 온몸에 소름이 쫙 찢혀서 아픈 매를 억지로 잠들었다고 고개 먹어.

소녀가 무쌈주요. 콕콕 투식 하였소. 부모 부정 하였소. 음양작죄 신예롭시 이형주가 웬일이오. 일제 형장 지옵시니 이게 일자로 얻으리다. 일편단심 먹을 마음 일시민들 변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오. 배우지라 에이다. 두째 낯을 붙여 놓으니

전원이 이자 로가 되리다. 이무불경 천국 전령이 사주거라도 거든 분항군을 섬기니까 가망없고 무관해오. 이젠나를 무정원이 삼치경원이 치우고 진다. 삼생가야 변하니까 이젠나를 무쳐 오니 사대부사또님은 사기사를 모르시고 우리 엇공사 웬일이

수천났다. 부친이 우장성하고 피가 된들고는 주냉이 죽인 사또 옳다 하리가 느꼈소. 그래서 첫날 부처노니 육국달랠 소진장도 소년흙은 못달래지요. 일곱째 날 부처노니 칠천

없잖아 부처 노래 구곡 간장 흐르나 눈물 구녀 지숙 들리다 설채나설 따 부처로니 십상구사 하울망정 10분인 돌변

박봉술 명창 특유의 그 고음 처리를 하는 발성, 암성도 들을 수 있었죠.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으셨는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문장 부호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삶이 감탄한 일이 연일 이어지는 이 감탄사의 연속을 바라진 않더라도 가끔은 느낌표 하나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삶이 너무 의문투성이인 물음표의 연속보다는 적절하게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마침표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수요일은 일이 밀려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쉼표의 삶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쉼표가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짧은 지상의 삶을 덧없다고 여기고 그들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매미에게는 그 여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수컷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울음소리로 짝을 찾아 번식을 완수한다. 시끄럽지만 애처롭고 동시에 아름답다. 조용주 작가의 책 곤충도 고민이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을 온 힘으로 살아내는 생명들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팻 메스니 그룹의 연주로 Better Days Ahead 듣고 왔습니다. 아, 맹렬하게 울던 매미 소리가 한풀 꺾이는 걸 보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느끼는 요즘입니다. 매미 소리를 들을 때는 참 시끄러우면서도 가끔 애처로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한여름에 단 며칠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그 시간이 생의 절정인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보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꿈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날치의 노래입니다. 떴다 저 가마귀.

이날치의 노래 떴다 저 가마귀 함께 들었습니다. 4983번 쓰시는 분께서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니까 바람 기운도 달라지네요. 정말 그렇죠. 특히 밤에는 이제 에어컨 안 켜도 창문만 좀 열어놔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아주 상쾌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낮에도 좀 덥긴 하지만 밖에 좀 서 있어도 예전 같지 않은 좀 상쾌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소식도 있고 또 요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양한 미술 전시들이 있다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전시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뭐 예전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미술관 자체도 서울에 많이 몰려 있었고요. 아무래도 좀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만 좀 주요 대규모 전시가 열렸다면
0: 그렇죠.
1: 요즘에는 이것도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지역에서도 지역 문화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지역에서도 대형 좀 자금을 투자하는 큰 전시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전시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어서 10월
0: 네.
1: 25일까지 보실 수 있는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0: 네.
1: 보통 국내에서는 뭐 팝아트의 제왕, 팝아트 슈퍼스타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0: 네.
1: 만약에 근처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은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뭔가 그 관광객 유치하려고 페스티벌 같은 걸 많이 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엔 또 부쩍 이렇게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서 그 국내 소비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가 꽤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중에 앤디 워홀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이 전시에 우리 김찬용 도슨트가 또 직접 참여도 하시나요?
1: 네, 이것도 저는 좀 특이하긴 했었는데요. 전
0: 예.
1: 어쨌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전시들은 보통 오프닝 정도만 초대해서 진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0: 네.
1: 지역에 있는 이 지역 주민분들께 좀 다양한 경험과 이런 안내 경험도 서비스적으로 확대해 보고 싶으시다고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내려가면 교통비나 뭐나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으실
0: 그렇죠.
1: 텐데
0: 네.
1: 그럼에도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거의 1.5 5주, 2주 정도, 격주 정도 수준으로는 매주 주말에 내려가서
0: 네.
1: 안내를 진행하고 있고요.
0: 그럼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1: 네,
0: 10월
1: 맞습니다. 그래서
0: 25일까지? 예.
1: 9월하고 10월에도 지금 거의 2주 간격으로 한 번씩은 있다고 주로 토요일이나 대체 공휴일 되는 월요일에 그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나 개천절 대체 공휴일에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놀라웠던 건 지역에 가서 도슨트 하면은 흥행 전시다라고 얘기해도 많이 들으셔도 한 5, 60명 정도 들으시면 진짜 많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0: 네.
1: 여기는 가서 대기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게 평균이 100명 이상씩 참여해
0: 아,
1: 주시고
0: 많이 오시네요.
1: 네, 저희 카운팅할 때 많을 때는 150명 이상 참여하셨을 때도 있어가지고 아, 대구에서 이렇게나 또 워홀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좋아하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있어서 저도
0: 네.
1: 그 지역 예술 활성화에 좀 어떻게든 뭔가 좀 힘을 덧붙여 보고자
0: 네.
1: 열심히 하고 입소문도 내고 그러고 다니고
0: 네.
1: 있습니다.
0: 대구에 계신 분들 혹은 그냥 여행 삼아
1: 그렇죠.
0: 대구를 가시는 분들 주말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대체 공휴일에 우리 김찬용 도슨트의 또 도슨트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를 보면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 같으니 네, 잘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앤디 워홀은 뭐 워낙 유명해서 근데 워낙 유명해서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워낙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도 유명하고 대표작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0: 네.
1: 아, 앤디 워홀하고 언뜻 보여드리면 알긴 아시는데
0: 앤디 워홀 아 하고 끝나죠.
1: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뭐왜 유명하거나 왜 대단하다고
0: 네.
1: 평가받는지까지는 사실 낯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인생 궤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보자면
0: 네.
1: 미국 예술가로 소개되기는 하지만 원래는 이분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주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고
0: 네.
1: 그래서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그 영어를 잘 못하고 하셔가지고 좀 서민 이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0: 네.
1: 원래 이름도 앤드류 워홀라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인하고 예술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좀더 미국식 이름 발음이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앤디 워홀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어릴 때 워낙 내향적이고 약간 좀 병원 생활도 오래 하고 했다라고 해서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머님이 이게 또 아들 사랑은 엄마라고
0: 네.
1: 그 가난한 환경에서도 아들이 그림 그리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돈 모아서 미술 도구 갖다 주시고 대학 갈 무렵에 사진 찍고 싶어 하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카메라 뭐 비싼 건 아니라도 사주시고 이런 어머니였어가지고
0: 네.
1: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원래 피츠버그 쪽에 사셨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카네기 공과대학에 진학하셔가지고

0: 원래는 시각 디자인 전공 하시거든요.
1: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뉴욕에 와가지고 디자이너로 진짜 빠른 시간에 성공을 해가지고 네. 그 기록으로는 이틀 만에 일을 받고 성공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예. 원래는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순수 미술가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팝아트 슈퍼스타가 된 사람이 앤디 워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디자이너로 어쨌든 또 아주 빠른 시기에 성공을 했다는 사실은 좀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각적이다. 이 아티스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한데 디자이너 시절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0: 실제로 예. 그 당시에도 똑같이 디자인 전공하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상경하듯이 뉴욕에 모이는 전공자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워홀도 그때 대충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 200유로 남짓하는 큰 돈을 못 모아가지고 네. 졸업한 지 2주 만에 친구하고 이제 뉴욕 와서 작은 이제 디자이너들 모여 사는 방에 일단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료들은 보통 한 뭐 1, 2년 길게는 5년씩도 처음 일 방인데 걸린 동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철두철미한 사람 같아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딱 자기 그 손재주나 특성에 보이는 걸 다 준비해놨다가 뉴욕에 딱 떨어지자마자 주요 디자인 회사나 잡지사에 다 뿌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해안 좋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글래머랑 그 매거진 잡지 편집장이 딱 우연히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친구 거 감각 좋네 해가지고 좀 불러봐요 해가지고 뿌린 지 다 다음 날인지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얘기 듣고 이제 하는 낌새를 보니까 감각이 있는 친구다 싶어가지고 일을 맡겨봤는데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입소문이 쉽게 나면서 그 이후부터는 단순히 잡지뿐만 아니라 온갖 일러스트 디자인에 다 참여하면서 사실은 디자이너로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자리 잡았었다고 네, 하고요. 네. 다만 자기 친구들이 그래서 워홀 넌 꿈이 뭐야? 막 이러고 물어보면 이것도 일화로 남아있는 게 난 마티스가 되는 게 꿈이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네.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충분히 먹고 살만 했지만 이 사람의 꿈은 예술가로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경험치를 끌고 와서 순수 미술에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 캔벨.
1: 맞습니다.
0: 네, 캔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 배치해 놓은 그것과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배우
1: 마릴린
0: 먼로의 사진이 있을 건데, 그 보통 앤디 워홀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점일까요?
1: 이것도 아까 전략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포인트였던 것 같은 게,
0: 네.
1: 앤디 워홀이 그렇게 디자이너 생활하다가 본인이 고민해 보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열광하며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걸 예술에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고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 선택한 건 코믹북 만화 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지금 열광하는 뭐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시대였었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종교에 열광하기보다 굳이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그 MG 막 어린 친구들은 그런 마블, DC 코믹북 이런 거 보면서 막 수집도 하고 열광도 하고 뭐 영웅 멋있다라고 선망하고 그러네.
0: 네.
1: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 신화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만화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샘플을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0: 초창기에.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2인자가 돼버리겠다. 역사에서 후발주자처럼 보이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만화가 아니고 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다가 이 사람이 처음 선택한 게 캠벨스프하고 코카콜라. 거든요. 캠벨스프는 신라면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카콜라하고 이런 소비재를 선택해서 심지어는 판화로 막 찍어냈었던 이유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 한 세기 전 세상의 중심이었던 프랑스 파리 정도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그 당시에 서민이 마시는 하우스 와인하고 잘 사는 그 당시에 좀 귀족이나 혹은 좀 더 산업혁명 시대 이후라고 해도 상인 부르주아들이 마시는 예를 들어 뭐 돔페리뇽 이런 와인은 어떤 와인을 먹고 어떤 식사를 하느냐 자체가 그 사람의 계급을 바로 나눠버리고 증명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자본주의 상인 부르주아들이 마시는 예를 들어 뭐 돔페리뇽 이런 와인은 어떤 와인을 먹고 어떤 식사를 하느냐 자체가 그 사람의 계급을 바로 나눠버리고 증명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자본주의 시대 미국의 상징은 빈부격차라는 게 존재할지언정 제가 먹는 코카콜라랑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먹는 코카콜라나 혹은 그 신라면이나 다 똑같은 걸 소비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세기의 뭐 평등이자 자본주의 문화이고 그 대량 생산성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름의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게 20세기이자 미국의 아이콘 문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비재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엔 사실 이분이 코카콜라 손으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리다 깨달은 거죠. 어차피 지금 대량 생산 시대인데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판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계속 손으로 그리는 게 장인 정신에 과연 미래에도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시대라면 오히려 생산되는 예술이 맞지 않을까?

0: 이런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유명한 인물을 또 사용하기도 했단 말이죠. 아까 영화배우 같은 그 유명한 가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1: 맞습니다. 처음에 그 소비재에서 점점 확장되고 연장선으로 가면서 시대의 그럼 아이콘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대에만 어찌 보면 20세기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중세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것, 뭐 종교가 됐든 아니면 뭐 나폴레옹 시대는 나폴레옹이 됐든 이런 식의 어떤 시대의 아이콘들이 있다면 이 시대엔 그게 뭐지?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느낀 좀 특이 영상은 그땐 이제 뭐 컬러 TV가 좀 보급되면서 영화가 막 퍼져나가고 대중이 소비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라는 게뭐 이제 막 음판 이제 젤라틴 인쇄술 발전해 나갈 무렵의 시대였었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보통 초상화나 뭐나 이런 거다 화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0: 그렇죠.
1: 결국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는 건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뭐 예수님 성인이 그려질 수 있었고 뭐 초상화나 뭐나 이런 거다 화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0: 그렇죠.
1: 결국 이미지로 남을 수 있다는 건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뭐 예수님 성인이 그려질 수 있었고 뭐 귀족의 시대에는 루이 14세든 아니면 뭐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 시대 이후에는 황제 나폴레옹이든 귀족이든 이런 대상만 그려질 수 있었다면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대중들은 미술관은 오히려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안 가고 영화관이나 TV에서 이미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연예인은 지금은 선망받고 되게 어찌 보면 공인처럼 사랑을 받지만 과거에 따지면은 광대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었던 게 과거 진짜 뭐 19, 18세기
0: 그렇죠.
1: 이전에는 그 연예인이었다라고 오히려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이 이제 미디어 기술의 발전 때문에 많이 등장하고 많이 가꿔지고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대중은 더 이상 이제 왕이나 권력자를 선망하는 것보다 TV에서 사랑받고 박수받는 이들을 선망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연예인을 판화 같은 거로 찍다가 나중엔 인터뷰라는 잡지 아예 잡지까지 아예 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반인에 해당하는 사람도 인터뷰로 해서 막 섞어 넣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0: 읽는 눈, 그 트렌드를 캐치하는 감각 이런 게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아티스트였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지금은 굉장히 역시 앤디 워홀이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만, 당대에 아까 그 시대의 변화의 변곡점에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식의 작업 아니야? 이걸 어떻게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어라는 당대 평가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1: 당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복제하면서
0: 그렇죠.
1: 예술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원본성을 훼손한다 이런 비판들은 물론 미술계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예술가였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중적인 이미지 위주로 제작되다 보니까 저게 과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당대에도 여러 뭐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앤디 워홀은 진짜 가볍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 우리 시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재로 따지면 GD 같은 그런 다재다능한 그 문화예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다가 인문학자나 철학자 같은 사고까지 가진
0: 맞아요.
1: 사람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심지어는 그 자기의 욕망을 감추지도 않아가지고 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0: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 사람 명언 중 요즘에 오히려 많이 조명되고 있는 그말중 하나가
1: 네.
0: 미래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15분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라는
1: 예.
0: 말을 남겼는데,
1: 네.
0: 저희가 음악 듣기 전에 뭐 농담 섞어 대관종 시대라고 말씀드렸지만,
1: 예언했네요.
0: 그죠? 요즘 뭐그 대중적 유튜브 용어로는 뭐 어그로 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1: 네.
0: 요즘에 진짜 썸네일이든 뭐든 좀 자기 관심 받고 싶으면은 그게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이미지의 중심에 서는 거는 누구나 도전하면 가능한 시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미 한 세기 전에 그 기술 발전을 보면서 예상을 해버렸다는 거죠.
1: 네.
0: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예전에는 선택받은 사람만 이미지가 될수 있었다면 누구나 이미지가 될수 있다면 누구든 더 돋보이고 싶어 할 거고, 그 과정으로 간다면 진짜 나중엔 그 욕망이 터지는 시대가 올 거다.
1: 네.
0: 이걸 작품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야기로도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이슈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
1: 네.
0: 2022년에 이 사람 작품 그 마릴린 먼로 초상 하나가 판화로 제작되는 건데도 경매한 이야기로도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이슈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
1: 네.
0: 2022년에 이 사람 작품 그 마릴린 먼로 초상 하나가 판화로 제작되는 건데도 경매에 나와서 거래가가 하나로 한 2,500억 정도에 판매가,
1: 2,500억 원이요?
0: 네,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그
1: 와.
0: 20세기 이후 미술

0: 워홀 이름으로 소개된 명언 중 하나가
1: 네.
0: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박수 칠 것이다라는 명언이 야,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이다 하면서 방송에까지 활용이 됐었거든요.
1: 근데 진짜 이런 말 했어요?
0: 근데 이게 추적이
1: 예.
0: 불가능해서 해외에선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1: 예.
0: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명언으로 퍼날라지고 있거든요.
1: 어디에서 근원이
0: 그러니까
1: 되었을까요?
0: 우리나라에 뛰어난 아이디어 창작자가 많다 보니까 누가 인터넷에 아마 질른 것 같은데 공감된다고 이게 막 앤디 올 사진 위에 영문까지 넣어서 막 인스타에 퍼다 나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명언이 한국에만 나돌게 된 거죠. 근데 제 개인의
1: 흥미롭네요.
0: 상상력에서는 앤디 워홀 살아 있었으면은 이 현상 보고 아마 흥미로워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내말 맞지 않냐? 결국에는 기술, 이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가 광범위해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오리지널과 레플리카, 진짜와 복제품은 구분 안 되고 뒤섞이면서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다에 대해 상상하고 표현하며 얘기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미지도 요즘에는 AI 때문에 이거 진짜 맞아? 아니야?
1: 맞아요.
0: 의심해야 되고.

0: 상도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상 받을 때 대표적인 영화가 엠파이어 혹은 뭐 슬립 잠 이란 영화가 있는데 영화 지금 유튜브에 풀 버전이 다 그대로 막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예. 보시면 웃긴 게 네. 엠파이어라는 영화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네. 삼각대 세워놓고 창가에서 촬영을 시작해서 8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찍은 다음에 네. 편집 없이 영화관에서 8시간을 상영해버리는 게 그 영화입니다. 아... 뭐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앤디 워홀이라 그게 그냥 영화가 되는 걸까요?
0: 그치, 그 오디세우스 3시간은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다르게 봐주셔야 되는 게 네. 무편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 가서 앉아서 보고 있다 보면은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켜지는 것처럼 땡땡땡땡땡 불이 켜지면서 그렇죠. 밝아졌다가 네. 다시 이제 해가 뜨면은 그 불들은 꺼지고 배경이 밝아지면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아. 요즘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캔버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집에다가 그냥 TV 같은 모양의 액자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뭐 반고흐 그림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종종 좀 디테일한 데는 반고흐 막 꽃이 피어나는 형태로 맞아요, 움직이는 맞아요. 미디어 아트로도 집에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요즘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아예 영화로서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영화 그 디지털 캔버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집에다가 그냥 TV 같은 모양의 액자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뭐 반고흐 그림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종종 좀 디테일한 데는 반고흐 막 꽃이 피어나는 형태로 맞아요, 움직이는 맞아요. 미디어 아트로도 집에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요즘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아예 영화로서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 영화라는 매체가 편집하고 해서 어떤 서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도 하나의 회화 작품을 보는 듯한 이런 경험적 매체가 될 수 있다에 대한 아이디어도 보여줬고 이게 사실 이미 뭐 빌비올라 이런 이 시대의 거장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혹은 대중적으로 변화된 건 뭐 빛

0: 보진 않고 네. 초반이 이제 해 지기 시작한 다음에 해 딱 뜨는 그 밤 되는 순간이 되게 예쁘거든요.
1: 그때가 좋긴 하겠네요.
0: 네, 진짜 크리스마스트리 딱 이제. 켜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어서 네. 그 정도만 본 다음에 그냥 뛰어넘기 몇 번 하고 엔딩을 보고 그 사실 잠이라는 작품도 자기 친구 자는 모습 5시간 반 찍은 다음에 그것도 무편집으로 상영하는 게 그 작품입니다.
1: 와, 정말 파격적인 약간 실험적인 그런 영화를 한 거네요.
0: 그렇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워홀은 그게 더 진실이라는 거죠. 편집은 결국 창작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상에 해당하니까요.
1: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독자가 자신의 서사를 만들게.
0: 네.
1: 와.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앤디 워홀을 이렇게 기억하게 된 것은 요것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굉장히 브랜드화라고 할까요? 그걸 굉장히 잘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넣기도 하고 뭐 외모나 말투, 행동 이런 것들도 조금은 독특한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좀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들이었을까요?

0: 이미지를 섞어버리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이콘이 되어버렸고, 어찌 보면 그 이미지 권력을 이용해서 영화 감독이자 팩토리를 클럽으로 쓰고 셀럽이나 스타 데이빗 보이나 실제 앨범 커버 디자인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벨벳 언더그라운드나 뭐 롤링스톤스나 비틀스나 다 앨범 커버에 앤디 워홀이 참여를 했어가지고 자기 자체가 스타가 됐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은 되게 내향적이고 섬세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직접적인 커밍아웃을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이제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졌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예민하고 독특한 감정을 가져 그 섬세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오히려 스타성도 더 강했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자체가 어떤 되게 지금 현대의 한 작품 같은 그런 그쵸.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 헝클어진 은색 그 머리와 선글 안경 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장면들이 눈에 굉장히 띄었던 것 같습니다. 김찬영 도슨트가 생각하는 앤디 워홀 작품 세계의 특징이라면 뭐 기존에 소개해 주셨던 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앤디

0: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 그래 내가 2,500억짜리 워홀 작품은 못 사도
1: 네.
0: 나가는 길에 뭐 워홀 포스터든 워홀이 디자인한 앨범이든 이거 사서 집에 놓고 워홀의 이 생각에 공감하면서 향유해야지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커버가 소개되는 공간은 한 번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추천 방. 그리고 추천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전시회 이제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감상하면 좋다. 감상 팁이랄까요? 그런 거 주신다면요.
0: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저는 워홀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1: 네.
0: 이 방송을 듣고 오히려 부담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1: 너무 알게 되어서
0: 난 그냥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내가 막뭐 시대 정신이니 철학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네.
0: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단단한 전통의 뿌리 위에 세상의 다채로운 소리들이 반갑게 어우러질 축제의 현장. 오늘도 그 신명나는 판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이야기의 연주로 Dance with Korean 이 곡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국악방송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 하세요. 우리 소리가 품은 여백에 마음을 빼앗긴다 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고요, 또 소리가 가만히 쓰러지면서 남기는 긴 여운, 이런 것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유를 선물해 주잖아요. 화려한 기교 없이 선율 본연의 결을 따라가는 우리 음악은 늘 뭔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비우는 순수한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죠. 바로 오늘이에요. 2020년.

올곧의 노래와 연주로 노다가세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놀기 참 좋은 날씨네요. 두꺼비님께서도 그렇고 7208님께서도 그렇고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 날씨 시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와 정말 며칠 사이에 이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한결 선선해진 느낌, 기분 좋은 설렘으로 오늘 하루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선함이 며칠 더 가려나요? 아 그리고 김인설님께서 오늘 전주 세계소리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만나고 계신데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청취하시면 되겠어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오른쪽 사연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026 전주 세계

신나고도 장한 이야기 두고두고 밝은 나라에 전해져 왔어요. 사람들은 이야기 속 보물을 본다.

감사합니다.

땀띠풍류 전해드렸어요. 신창렬의 피처링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곽영권의 사물놀이 이야기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로 풍물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사물놀이 신명나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이런 흥겨움이 새겨져 있다 싶습니다. 자, 풍물이 빠질 수 없는 소리가 바로 풍장소리 농부가인데요. 그래서 일부 끝곡으로 농부가 준비했어요. 아리수의 소리, 제니스 에릭킴의 비트박스, 이준형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초대석 모셔서 이야기 나눌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르는 부모의 마음을 심청가를 소재로 표현한 곡 준비해봤어요. 이창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눈 내리던 날 전해드립니다.

0: 박시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제가 딱 느낌이 이 계절에 막 그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 상큼한 과일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박시본 씨 처음에 딱 봤을 때.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또 소리축제 기다리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제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이자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심청가를 들려드리게 된 소리꾼 박시본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늘이에요, 드디어. 네.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막을 올리는데 오전에 기자회견도 참석하고 오셨다고요?
1: 네. 오늘 개막 기자회견에 저희 다섯 명이 함께 같이 참석하고 오는 길인데요. 네. 기자회견장이 이렇게 제가 참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잖아요. 사실 원래는. 근데 많은 기자분들께서 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0: 아, 떨리지 않았어요?
1: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좀 떨리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떨리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0: 그 떨림, 긴장감, 하지만 또 기분 좋은 설렘 오늘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현장 분위기 어때요? 어땠어요? 오전에 다녀와 보니까?
1: 정말 사실 엄청 많은 기자분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네. 되게 바쁘게 움직이느라 제가 그냥 저는 저희 역할을 스스로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대사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네.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0: 아무래도 좀 분주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1: 네, 엄청 분주하고 또 첫날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되게 많은 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시고 땀도 엄청 흘리시고
0: 그러니까요.
1: 다니시더라고요.
0: 이제 축제 전부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실전이잖아요. 네. 홍보대사로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세요?
1: 이제 실전이라는 생각에 아주 약간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이걸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서 제가 사실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 솔직히 조금 누가 될까 걱정이 조금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신 만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아, 일기잖아요. 홍보대사.
1: 네. 첫 홍보대사.
0: 그러니까요. 더 무게감도 좀 있고
1: 네,
0: 부담도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다섯 명이서 함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지도 되고
1: 네,
0: 기댈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살짝 경쟁 심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1: 사실 경쟁심이라기보다는 네. 모두 선배분들이시기도 하시고
0: 아 막내세요.
1: 네, 제가 막내여서
0: 네.
1: 물론 이렇게 되게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0: 많이들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 막내 특유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1: 그랬으면 좋겠네요.
0: 그러면 박시본 씨가 네. 생각하는 나는 이게 강점이야. 나만의 매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어요?
1: 어린 것도 어린 건데 네. 저는 소리의 본연을 믿고 진정성 있게 네. 하는 것을 조금 목표로 두고 하려고 합니다.
0: 저희가 오늘 이제 홍보대사로서는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1: 네.
0: 그 전에 홍보대사님 먼저 만나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박시본 씨가 아이디어가 많대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 홍보에 좀 채택이 된 게 있어요?
1: 사실 제가 아무래도 평소에 SNS에서 릴스나 쇼폼 이런 걸 좀 자주 보다 보니까
0: 네.
1: 좀 이렇게 제가 저희가 홍보 영상을 위촉식 날 이제 처음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날에 네. 이제 홍보 영상을 갑자기 찍어야 돼가지고 사실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 자리가 갑자기 찍어야 되는 순간이 조금 분위기를 풀어야 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0: 네.
1: 전 사실 MBTI로 치면

0: 아이거든요. 되게 소극적이고. 아~ 그런데 그냥 영상 찍어야 되니까 선배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것보다도 홍보팀에서 네.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것보다도 홍보팀에서 네.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가지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MZ시다 보니까 좀 SNS를 통한 이런 홍보 활동들 좀 많이 하시나 봐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홍보대사 중에 SNS를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1: 그래요?
0: 저는 그래도 스토리 이렇게 좀 올리는 거를 하기도 해가지고 네. 자주 올리고 또 저희 전주 세계소리축제 SNS, 인스타그램 SNS
1: 네.
0: 그게 있는데 저희가 올리시면 또 리그램 해가지고 올리고 네. 이런 방식도 많이 했습니다.
1: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0: 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는요. 소리축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참 많아요. 네, 우리 소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해외 관객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신경 쓰거나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아, 그렇죠. 요즘에는 축제에 되게 많은 외국인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1: 네.
0: 우선 소리꾼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 홍보대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네요. 좋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오늘은 홍보대사 소리꾼 박시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 기존 코너가 소리 한 자락 들을 청인데요. 소리 한 대목을 들려드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도 풀어서 들려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특별히 박시본 씨와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코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놀이터의 연주로 여울빛 전해드리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어둔 백발 붙인 대목인데요. 박시본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0: 동양미 300석의 팔력 인당수로 가게 된 심청이. 하지만 차마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1: 아버지, 전날 승상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삼겠다 하셨지요? 오늘 건너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부인께서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로 대신 올리고 저를 데려가기로 하셨어요.
2: 호호, 그거 참 잘 됐다, 잘 되었어. 헌데 나는 어쩐다냐?
1: 그야 아버지도 함께 모셔가기로 했지요.
2: 그려, 하기는 그 양반 성품에 눈먼 사람을 혼자 둘 리가 없지. 잘 되고 잘 되었다.
0: 이렇게 거짓말로 부친의 근심을 재우고 행선날을 기다리는 심청이. 하지만 속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1: 누나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떠나야 하다니. 나 또한 세상에 태어나 겨우 15세 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니 참으로 기구하다. 참으로 애통해.
0: 심청이는 떠나기 전 아버지가 입을 옷을 정성껏 빨아 농 안에 담아두고 갓과 망건도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는데요. 떠날 날이 이제 단 하룻밤이 남았을 뿐입니다.
1: 어머니, 이 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300석의 몸이 팔려가니 해마다 돌아오는 재산은 이제 누가 받들까요? 이 청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이 술과 과일을 받으시어요. 아이고 어머니.
0: 심청이 어머니 묘전에 인사를 올리고 부친에게 진지를 올립니다.
2: 응, 아이고 청아, 오늘따라 밥이 참으로 맛나구나. 일이 진수성찬인데 너는 안 먹느냐?
1: 예, 아버지 많이 드시어요. 청이가 올리는 이 밥과 반찬을 맛있게 잡수시고 부디 만수무강 하시어요.
0: 삼경이 되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청이는 잠이 깰까 염려되어 크게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흐느끼며 탄식합니다.
1: 내가 철들고 난 뒤에는 밥을 얻어먹는 일이 없었는데 내일부터는 울 아버지 또다시 동네 거린이 되시겠구나. 이런 아버지를 두고 내 어찌 간단 말이냐.
0: 청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어이 새벽 달기 울고 맙니다.
1: 달가,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는 죽는다. 나 죽는 거야 서럽지 않다만 의지할 곳 없는 우리 아버지를 어찌 잊고 간단 말이냐.
0: 세상에 수많은 이별

0: 박시본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이렇듯 부친의 맺힌 근심을 위로하여 놓고 행선일을 생각하거니 하룻밤이 격헌지라. 누나!

왔다. 15세의 죽을과 사람이 세상에 삼겨났다. 15세의 죽을 일을 생각을 하니 정신이 방망하고 흉중이 답답하여 하염없난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부친 사시급

깊게 걸어놓고 행선일을 생각을 하니 하룻밤이 격언지라 오친 분요 찾아가서

진진지 오를린 후어 밤정 적 삼년예 되니 부치는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잠이 깰까

달불날이 윷날이며 달불밤이 몇 밤이나 아대요.

내일부터는 동네 거리니

그리고 내일 아침 터든 내를 부상으다가 멜량이면 불쌍하신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덤에시련만 인력으로 어이 헐고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술 차느나 의지 없. 나 죽기는 술 차느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을 어찌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하느라고 연습을 따로 하셨겠네요. 네.
1: 근데 너무 목이 안 좋아서.
0: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솔개님께서 뜨끈뜨끈한 날이네요. 전주 세계소리축제 기대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이제 그 열기가 시작이 됩니다. 닷새 동안 이어질 텐데 이번 축제 무대 중 하나가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이거든요. 그 무대 서시잖아요. 네네.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 많이 쓰셨어요?
2: 아무래도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가장 올르고 싶은 무대라고 이제 젊은 소리 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이제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되게 준비하면서 젊은 패기와

0: 있습니다.
1: 아, 갈 계획이에요?
0: 네, 가서 저도 네. 함께 즐길 아, 예정입니다.
1: 그 또 밤에 듣는 산조 더 막 네. 느낌 있고 운치 있고 분위기 네.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공연도 좋고 또 가족, 뭐 친구, 연인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것도 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2: 네. 소리축제 측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무더위를 이제 이겨내려고 네. 얼음이나 뭐 쉼터도 되게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소리 네 컷이라고 하죠.
1: 소리 네 컷 뭐예요?
2: 네. 요즘 많이들 찍는 인생 네 컷.
1: 그건 들어봤어요.
2: 네. 네. 이제 소리 네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소리 네 컷이라고 하죠.
1: 소리 네 컷 뭐예요?
2: 네. 요즘 많이들 찍는 인생 네 컷.
1: 그건 들어봤어요.
2: 네, 네. 이제 소리 네 컷이라 해서 포토부스를 마련했다고 해요.
1: 아.
2: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리 축제만의 특별한 프레임에서 사진도 네. 찍어보시고
1: 네.
2: 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기로는 인스타에 해시태그에서 인별에서? 올려주시면 아, 네. 네. 인별에서? 죄송해요. 인별에서? 네. 해시태그 해서 보내주시면 네. 올려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꿀팁이

0: 제가 생각하는 소리의 근본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가진 깊은 울림을 뿌리를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저가 이제 선행되어야 할 소리의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1: 소리의 품격이라는 말이 참 이제 깊음 있게 다가와요.
0: 네. 방향성은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이제 25회를 맞았고 첫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되셨잖아요.
0: 네.
1: 어떤 축제가 됐으면 하실까요?
0: 아무래도 그래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앞으로도 어려운 문턱이 없이 남녀노소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이번에 되게 무더운 날씨에 하게 되었는데
1: 네.
0: 무더위보다는 따뜻하고 좋은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두꺼비님께서 아, 목소리가 단단하고 매력적이라고.
0: 감사합니다. 아, 네.
1: 목소리도 매력적이시고 정말 MG의 느낌이 탁 전해지세요. 네. 오늘 또 박시본 씨와

0: 프로그램들, 여러분을 기다리는 굿즈와 또 소리 내 컷 등이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슴 깊은 울림과 또 뜨거운 열정의 축제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박시범 씨 공연 언제예요? 그 장소하고 시간 네. 홍보 마지막으로 좀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0: 네. 8월 13일 목요일 내일이죠. 네. 내일 1시 13시 30분.
1: 네.
0: 네.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무악당에서 저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공연도 잘 준비하시고 또 홍보대사로서 축제 더 널리 알리는 역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네.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하시고 막 오늘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1: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박시본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 곡 박시본 씨 보내드리면서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희정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뺑덕이네 듣고 옵니다.
2: 때는 어느 땐구 허니 숙종대왕 주기 초라. 황조 도화동에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슬하에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과부 하나 있었난디. 이 과부의 이름이 뺑덕이네라 혀껐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슬하에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과부 하나 있었난디. 이 과부의 이름이 뺑덕이네라 혀껐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작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작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버리고 물건.
1: 아니요, 요즘에는 덜합니다. 확실히 다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2: 오.
1: 그래서 올 여름은 저는 분실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 어, 진짜?
1: 예.
0: 다행이다.
1: 머리를 많이 썼고요. 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물건들이 있을 수밖에
2: 있죠,
1: 없어요.
2: 있죠, 있죠. 오.
1: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2: 여기저기서 네 그런 친구 같아.
1: 올 여름에

0: 선물은 아니니까.
1: 예, 예, 예. 깜빡깜빡.
0: 예, 네, 보조 배터리.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29님, 올여름 저는 부채를 그렇게 자주 잃어버렸어요.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 그렇죠. 흔한 일입니다. 부채 잃어버리는 거.
0: 그냥 싼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여름에 가볍게 이렇게
1: 메이드 인 차이나
0: 얇고 그 예. 작은 애.
1: 예, 수입한 애.
0: 그거죠? 합죽선 예. 이거 말고.
1: 비싼 거 아니실 테고.
0: 그러면
1: 부채질 하기 위해서 예. 하는 그런 부채겠죠. 아, 예. 그런 거 어차피 돌려 쓰는 거예요.
0: 그렇지.
1: 예.
0: 공공재다 생각하시고.
1: 맞아요.
0: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친구가 있네?
1: 득템하시면 되겠고요.
0: 절도는 아니죠.
1: 원래는 안 되는데.
0: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1: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4982님.

0: 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도 돼? 그래가지고 그래 써?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랑 세 명이서 저랑 애들 둘 해가지고
1: 네.
0: 놀러 갈 때 또 탁 썼죠.
1: 건방지게 아. 썼어요. 근데
0: 썼어요.
1: 예.
0: 집에 왔어. 없어.
1: 그런 순간이 있어요.
0: 얼마나
1: 비싼 거였어요?
0: 그래도 저가는 아니었었어요.
1: 어떻게 비싼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몇십만 원 단위거든요.
0: 큰맘 먹고 산 건데.
1: 아이고 혼날만 하네.
0: 본인 생인 선물로 산 건데.
1: 혼날만 해. 혼날만 해. 저한테 그래서. 뭐라고 할 게 모르겠네.
0: 저는 한 번 저기 실수할 때
1: 예.
0: 크게
1: 세게 그냥.
0: 크게 합니다.
1: 자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 중에 가장 고가죠.
0: 아,
1: 선글라스.
0: 그죠.
1: 무선 이어폰이 더 비싼 거?
0: 무선 이어폰은 아예 그 잘 잃어버리신 분들은
1: 네.
0: 전화번호를 써놓으세요.
1: 그럴 수
0: 유성펜으로.
1: 맞아요.
0: 아예 그냥. 네. 네? 그죠?
1: 그리고 요즘에 A사에서 나오는 무선 이어폰은요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0: 아 띠띠띠띠 뭐
1: 울리기도
0: 거?
1: 하는데 위치가 송출이 돼요.
0: 아 그래.
1: 네. 그래서 아까 거리에 만약 케이스 봤다 절대 만지지 말고
0: 가만 둬라
1: 하시는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1: 또 보겠습니다. 8318님 저는 오래전에 월세를 찾아서 오면서 은행에서 월세를 찾아오면서 주머니에서 그게 빠져버렸는데
0: 어?
1: 학생들이 뛰어와서 찾아주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0: 와
1: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0: 착하네 아이들이.
1: 그래도 월세금이라 다행이다.
0: 어휴.
1: 월세금도 물론 크지만
0: 보증금. 아니 근데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바로 넘겨버리지 않아요?
1: 예전에 오래전이라고 했잖아.
0: 오래전에 아이고 다행이네.
1: 어휴 학생들이 착하다.
0: 그러니까요.

0: 그래도 2-3만 원.
1: 그래. 네. 많이 쳐줘도.
0: 예. 좋게 생각하십시오.
1: 그 외국 사람이 어디 땡튜브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살짝 공감이 됐었거든요.
0: 네.
1: 대한민국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핸드폰을 두고 가도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두고.
0: 노트북도 그대로.
1: 어. 그다음에 택배 기사님들이 문 열어놓고 배송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안 훔쳐요. 너무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고.
0: 네.
1: 그런데 왜 이렇게 자전거 안장은 왜 이렇게 다 같이 가냐고. 근데 그거 진짜 공감돼. 왜 이렇게 안장을 좋아할까요?
0: 모르겠어요. 돈이 되나 보죠.
1: 그런가. 참 신기합니다.

0: 김순여의 소리로 정선 자즘 엮은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음악 듣는 사이 네. 선글라스를 뛰어넘는 고가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일단 1010님 큰아들이 사준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전화하니까 없다고 하네요.
0: 어?
1: 유유.
0: 핸드폰 택시에 뒀는데요?
1: 네.
0: 꼴까?
1: 그런 느낌이
0: 진짜로요?
1: 깨 나죠.
0: 그래? 제일 고가네요.
1: 그러게요. 지금까지 이게 재밌자고 한 거였었는데 이렇게 숙연해지지.
0: 너무 놀라워서. 제일 고가네요.
1: 그러게요. 지금까지 이게 재밌자고 한 거였었는데 이렇게 숙연해지지.
0: 너무 놀라워서.
1: 479. 아마 네. 택시 기사님이 가져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게
0: 아
1: 다른 승객이 타서
0: 아 맞네 그럴 수
1: 그
0: 있겠다.
1: 승객이 가지고 갔었어요.
0: 그러네. 아이고야.
1: 근데 휴대폰 그거 가져가서 그 아
0: 전원 끄고
1: 이제 뭐 어디다 파나
0: 작물로
1: 그 작물인데.
0: 아이고
1: 속상하네요 진짜.
0: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오.
1: 네.
0: 4791님 여행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하시면서
1: 뭐 값으로 따질 순 없죠.
0: 여권이라
1: 여권은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죠.
0: 고생하셨습니다. 3249님 대만 여행을 가서 운동화 끈을 묶는 그 사이에 옆에 놔뒀던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0: 미봉초등학교 전래동요반의 노래로 너리기 편 펀지기 듣고 왔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지역의 놀이 노래라고 하네요.
1: 네.
0: 귀한 노래였습니다.
1: 굉장히 반복 구절이 많고 한번 들으면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0: 미봉초등학교 전래동요반의 노래로 너리기 편 펀지기 듣고 왔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지역의 놀이 노래라고 하네요.
1: 네.
0: 귀한 노래였습니다.
1: 굉장히 반복 구절이 많고 한번 들으면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었는데, 자, 치맥과 함께 K 전통 놀이를 즐긴다. 오. 아이디어가 일단 좋죠.

0: 네.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시원하다는 강원도 동해 돌담마을 바다 옆에는 어느새 가을을 대표하는 이 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이자마자 가을의 전령인 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꽃밭과 바다 그리고 해안 숲이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을 만들고

0: 먹는 요리를 요리라고 하죠.
1: 만난 요리. 만난 요리.
0: 만난 요리.
1: 만난 요리.
0: 네, 신난 요리.
1: 아하. 순서 요리.
0: 순서 요리.
1: 그렇지.
0: 그렇죠.
1: 아, 알겠습니다. 두자 힌트네요.
0: 두자 힌트.
1: 아, 두자 힌트로.
0: 네.
1: 저는 이제 노래 힌트로 드렸었고.
0: 어, 뒤에 두자도 되겠네. 부호 있잖아, 부호. 띠디디디. 띠띠띠 띵띵 부어
1: 빠라밤 띠띠띠 빠바바바 빠라밤
0: 그거 왜 나오는 거야?
1: 그 옛날 영화 그 영화
0: 예
1: 두두두둔 두두두둔 빠라밤
0: 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부어 중에 제, 영화 같은 데서 막 긴박하게
1: 아.
0: 뭔가 신호를 막 보내야 돼 메시지를 보내야 돼
1: 김대위
0: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 막 알려라 그러면 띠띠띠띠 띠띠 띠띠띠띠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1: 네.
0: 네.

0: 정도 됩니다.
1: 이돈 내고 이걸 먹어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0: 네.
1: 사장님들은 어휴, 지금 재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0: 네.
1: 우리도 안 남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0: 근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걸 조리하실 때 보면요, 이거 하나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 힌트 빨리 드리래요.
0: 이게 지금 힌트예요. 참치 이것.
1: 아,
0: 네.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1: 자, 참치 이거래요.
0: 네.
1: 들고 다닐 수 있답니다.
0: 저는 복령인데요.
1: 예?
0: 무슨 복령일까요?
1: 아, 그게 힌트예요.
0: 재성 씨.
1: 아,
0: 네,
1: 저는
0: 그것도 힌트고.
1: 자두씨가 생각이 납니다.
0: 아.
1: 잘 말아줘.
0: 말아야 됩니까?
1: 잘
0: 눌러야
1: 눌러줘.
0: 됩니까?
1: 예.
0: 하나밖에
1: 요
0: 없네요.
1: 노래 제목이죠, 제목. 예.
0: 이미 커피를 사셨죠?
1: 왜요? 제가
0: 아니, 완전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아야 되는 거. 김치볶음밥, 김밥, 짜장면 중에 말아야 되는 거.
1: 네.
0: 하나밖에 없죠.
1: 왜요? 뭐 짜장면도 저기 그 소스 이렇게 해서 말 수도 있죠. 그렇게.
0: 네?
1: 그 따로따로 나오잖아. 따로따로 나올
0: 아이,
1: 때는.
0: 커피 이미 샀잖아요.
1: 에이.
0: 뭘또 그렇게 해. 예.

0: 확대에서 벗어나서 지역 고유의 문화와 방문객 경험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죠.
1: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지역 축제가 지방공항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유명하다고 꼭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게 이 소비자들 반응 분석 결과였다고 합니다.
0: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방문객 입장에서는 여기 축제인데 해서 이제 갔더니 지난번에 저쪽에서 봤던 가수 똑같이 또 보고 그냥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항상 똑같이 먹고
1: 그러니까.
0: 어디 가나 여기가 어디지 해도 그냥 다 복붙이 된 것 같은 느낌.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들을 살려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막 나오고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축제들이 좀 그래.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기획 그 축제 지역 그 담당자분들도
0: 네.
1: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모니터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축제에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 따라하는 거지.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색깔도 없어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가면은 트로트 가수 있고
0: 네.
1: 먹고 그냥 다 똑같은 약간 형태로 되니까. 진짜.
0: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바쁜 가수들만 그쵸. 계속 바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 무엇인가가 부각되는 축제. 로의 발전이
0: 네.
1: 필요해 보입니다. 네.
0: 물론 축제 측 입장에서도 업체랑 계약을 하잖아요.
1: 네.
0: 안전하게 하고 싶게
1: 그렇죠.
0: 해요.
1: 네.
0: 그 마음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노력하는 것만큼 또 마음을 다하는 것만큼 좋은 축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매력지수를 보면요. 1위가 서울세계불꽃축제였고요. 진해 군항제, 춘향제가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탑10 중에 음악 관련 축제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10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엄청난 거.

0: 시작을 했었는데, 네,
1: 오래되셨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시작을 하다가 아마 사춘기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들을 이제 계속 배우기만 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이나 뭔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표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었던 것
1: 중학생
0: 같아요.
1: 때부터 훌륭하네요.
0: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1: 용기가 용기.
0: 네, 그 마음들을 이제 한켠에 이제 갖추고만 있었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정말 스스로 강해져야겠다
1: 근데 그건 뭐
0: 생각을 해서
1: 용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전통 예술이 그렇잖아요.
0: 만 있었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정말 스스로 강해져야겠다
1: 근데 그건 뭐
0: 생각을 해서
1: 용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0: 네.
1: 우리 전통 예술이 그렇잖아요. 이제 전통을 보존하는 게첫 번째
0: 네, 맞습니다.
1: 임무이다 보니까 사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법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0: 그렇죠.
1: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느낌, 신념, 사상 이런 걸 표현하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약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술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0: 정말요.
1: 그런 생각을 토대로
0: 네.
1: 본인의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싶다.
2: 아, 네. 아 교육적으로.
1: 네. 그래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네, 결심을 했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교육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했었던 와중에 이제 대학 시절에 정말 이제 저랑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경기 서울 입군의 양진수 님하고
2: 아,
1: 네. 그분께서 저한테 영서야 혹시 내가 밴드 하나 하고 있는데 네. 네, 같이 한번 해 볼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섭외를 받게 돼서
2: 아, 네.
1: 음악을 이제 하게 됐죠.
2: 아하.
1: 네. 근데 그 밴드를 이제 정말 하다 보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섭외를 받게 돼서
2: 아, 네.
1: 음악을 이제 하게 됐죠.
2: 아하.
1: 네. 근데 그 밴드를 이제 정말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2: 예, 예.
1: 네. 그래서 아 맞지.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음악했던 순간들이 있었지 하면서 예전의 나로 뭔가 네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3: 느낌.
1: 네. 들었었어요.
3: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1: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제 아 옛날에는 네 남이 이제 시키는 것만 했다면 뭔가 반주자의 역할로만 이제 내가 활동을 했었다면 정말 스스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면 되지 않나.
3: 어떻게 네. 그럼 지금은 조금 뭐 오늘 이 자리가 이 방송이
1: 네. 네.
3: 어떻게 좀 즐길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면

0: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아.
1: 잘한다, 유비무한. 아.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0: 4791님, 어머머, 키도 크고, 패션 모델 같다고 해주십니다. 4574님도 시원하네요. 너무 좋네요. 피리, 생황, 태평소 중 태평소를 가장 좋아하시나 봐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 그러게요. 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태평소를 네. 잡으신 이유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3: 안 그래도 네. 저는 이 새학기 중에서 태평소를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2: 아, 네. 왜요? 네. 왜요? 이렇게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부러운 남자인데 악기 연주는 막 센소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3: 네. 아, 제가 태평소 교육대학원 준비하면서 네. 이제 역사도 많이 공부해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 태평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일종이 있는데
0: 뭐 날라리부터
3: 네, 날라리, 네. 호적, 세납, 태평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쟁 때 신호로 쓰던 악기잖아요. 네.
2: 그러기도 했죠.
3: 네, 네. 그래서 이제 호적 이라고 네. 이제 오랑캐 호자를 써서 이제 알리는 당나라 군들이 이제 네. 말 타고 탁탁탁탁 진격할 때 네. 태평소로 촥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그 그 네. 사실이 일단 너무 멋있었고 음악적으로도 일단 어떤 소리가 이제 들어와도 네. 그 사이로 딱 뚫고 지나가는 어. 그 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이번에 이제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 우시아 네, 아까 맞습니다. 그리스어로 본질이라는 네, 우시아 팀으로 이제 나가신다. 네. 9월 4일 네. 7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때 그러면 멤버들 악기 구성이 어떻게 돼요?
3: 악기 구성은 저희가 국악기는 이제 그 장구, 양금, 가야금, 그 다음에 저 피리, 태평소, 생황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일렉 기타 이렇게 다섯 명 총 있습니다.
0: 아, 네.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네.
2: 7082님께서 역시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시원시원합니다. 무대 공포증은 연습으로 날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럼 이 공연도 지금 연습을 많이 네, 열심히 뭐, 준비를 네. 하시겠네요.
3: 네 오늘도 지금 합주를 진행하고 네, 네 여기 국악 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0: 어떤
3: 네.
0: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3: 저희 스타일은 장르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주로 이제 발라드 계열의 이제 서정적인 음악을 많이 하고요.
0: 근데 연주팀인 아. 거죠?
3: 네 맞습니다. 보컬은 없습니다. 네. 네
2: 그러면 이제 아까 나의 생각들을 네네. 표현하고 싶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기본적인 어떤 공연의 뭐 메시지라든지 네네. 혹은 네. 뭘 전달하고 싶다 관객들과 이런 걸 좀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청설이라는 곡을 조금 네, 설명을 드릴까 해요.
0: 네네네. 아, 오늘 라이브로 해주시는 청설.
3: 네 생활임 네. 생황 독주곡입니다.
0: 네. 작곡하신 거예요?
3: 네, 제가 작곡했습니다.
2: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3: 이 곡은 이제 영화

0: 귀가 안 들려도 네. 내가 마음이 예쁘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막 얘기만 해도
1: 네. 그 소리가 네. 생각 속에서 날 수도
0: 그쵸,
1: 있다.
0: 네.
1: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곡을 이제 청설이라는 네. 곡에 그런 생각들을 담았고 네. 뭐 오늘 들려주시는 이 생황, 이 악기로 연주하시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희도 이제 생황을 많이 자주 보는데 네. 보자마자 상화 씨도 저도 어유 네. 생황이 엄청 크네요 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악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0: 아,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38관 이제 계량 생황이고요.
1: 네.
0: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7관이나 24관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1: 그렇죠.
0: 이제 관현악 전용으로 이제 이제 관현악들을 아. 관현악을 연주를 하려면 보통 네. 이제 음역대가 많이 넓어야 되잖아요. 네.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운드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관현악 용으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1: 네.
0: 네. 아무래도 그 음역대가 넓은 게 장점이다 보니
1: 네. 네.
0: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1: 범위가 넓겠죠.
0: 네, 네. 맞습니다.
1: 대신 무겁겠죠?
0: 아우, 굉장히 무겁습니다.
1: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무게가?
0: 사실 생황만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무거운 무게는 아닌데
1: 예.
0: 케이스가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보니 안전하고 단단하게 네. 만들어졌다 보니 꽤 무겁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자, 한번 청설 준비해 주시면 아,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청설을 보면서 김영서 연주자님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음악적으로 생황으로 38관 계량악기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폴리사운드, 자연음향이랄지 여러가지 MR이 자연스럽게 깔린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어떤 물가에 그랜드 피아노가 올려져 있고 거기서 뭔가 연주자가 연주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일단 처음과 시작을 물소리로 넣었던 이유는
0: 네.
1: 그 영화에서 그 수영장이 나오는데 그 수영장이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0: 거기가
1: 네. 그래서 일단 거기로 넣었고 이제 연주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폴리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제가 일상에서
0: 그건
1: 느끼면서
0: 그냥
1: 제일 좋아하는 소리들. 네.
2: 영화 주제곡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0: 영화 음악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1: 네.
0: 5698님의
1: 네.
0: 의견이 있습니다.
1: 이러한 느낌의 음악들을 저희

0: 그렇게 할 때 본인 메시지가 더 잘 전달이 됩니까?
1: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아직까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 대중음악이냐 아니냐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내가 진짜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예. 일상에서 듣는 음악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한식을 먹고 싶으면 한식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네. 뭔가 내가 어찌됐든 저를 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뭐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다 사상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그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네, 음악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지금 이 마지막 곡이 이게 산조 온더 비트?
1: 네.
2: 이런 제목이네요. 이건 뭐예요?
1: 그거는 제가 올해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하는 국악 디지털 랩이라고 네. 그 국립국악원에서 제공하는 샘플들, 국악기 샘플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판소리나 민요, 성악, 기악, 타악 다 포함해서 네. 그런 샘플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네. 그런 샘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네. 작곡 공모전을 합니다.
2: 지금 저기 네. 하고 있죠?
1: 네, 지금 진행하고
2: 지금 투표 중이죠?
1: 네, 투표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첫 작곡 공모전을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요. 아, 네. 네. 그 곡으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2: 그거 선정되면 어떻게 돼요?
1: 제가 알기로는 1등이 맥북 프로이고요.
0: 쟁처리 좀 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맥땡 프로.
1: 맥땡 프로.
0: 네. 어쨌든 노트북을.
1: 네 노트북을.
0: 굉장히 프로다운 노트북을.
1: 네, 네. 그리고 2등부터 아마 10등까지는 아마 고가의 헤드셋. 네.
0: 아 어쨌든 다 음악을 네.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장비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2: 영서 씨가 거기 국악원에서 제공하는 샘플로 만드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제 국악원에서 어쨌든 그런 샘플들을 많은 작곡가들이 활용하게 독려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분위기가 굉장히 프로다운 노트북을.
1: 네, 네. 그리고 2등부터 아마 10등까지는 아마 고가의 헤드셋. 네.
0: 아 어쨌든 다 음악을 네, 만드는데 맞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장비들을 지원을 해준 거군요.
2: 영서 씨가 거기 국악원에서 제공하는 샘플로 만드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제 국악원에서 어쨌든 그런 샘플들을 많은 작곡가들이 활용하게 독려할 수 있는
1: 네, 맞습니다.
0: 분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작곡은 언제부터 뭐 공부를 하신 겁니까?
1: 제가 작곡을 공부한 거는 이제 2025년.
0: 작년이네요.
1: 네.
2: 작년이
1: 네.
2: 진짜 터닝포인트.
1: 맞습니다.
2: 그러시구나.
0: 지금 배우고 계세요, 아니면?
1: 아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고.
2: 아 끊었어요.
0: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배우는 건?
1: 그때 이제 경성국악부 활동할 때, 네. 네 이제 총괄 대표님이셨던 분한테 이제 배웠습니다.
0: 네. 네. 근데 지금은 끊었다. 네, 본인의 음악을 지금 더 찾아가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0: 그죠? 네. 좋습니다.
2: 한번. 그럼 이거는 라이브예요, 아니면 그냥 듣는 음악이에요?
1: 듣는 음악이고.
0: 듣는 아, 듣는 네. 음악이에요.
2: 투표해, 투표.
0: 아, 이거 투표해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우리 또 공정해야 되니까.
2: 아예 어차피 비밀 투표예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2: 비밀 네. 투표.
1: 제가 몇 번인지도 안 나오고.
2: 몰라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곡이 이제 그냥 링크를 들어갈 때마다 곡이 계속 맞아요. 랜덤으로 바뀌어요.
2: 아, 네. 지금 한 네. 50몇 개, 60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0: 엄청 많군요.
2: 산 좋은 더 비트, 도드리 온도 드릴.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이렇게 앞에는 아쟁산조를 가지고
1: 네.
0: 뭔가 이제 비트를 입히셔가지고 했고,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산조 원더 비트군요.
1: 네, 맞습니다.
0: 뒤에는 이제
1: 네,
0: 도드리가 나오고
1: 양촌
0: 양청도 나오고,
1: 도드리. 네.
0: 그 다음에
2: 중간중간 안숙선 명창의
1: 네.
2: 목소리,
0: 김일구
2: 선생님의 목소리도 있었고,
0: 그다음에
2: 가객은 누군가요?
0: 하현주 씨인가요? 진희 씨인가?
1: 아, 제가 알고 있었는데
2: 네.
1: 지금 갑자기
2: 아 그래요?
1: 생각이 안
0: 아,
1: 나고.
0: 맞추고 싶다.
1: 그래.
2: 아, 궁금해.
0: 알겠습니다. 도드리 언더 드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작곡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신진 국악 실험 무대, 이 무대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전자 음악을 활용을 하셨는데
1: 네.
2: 느낌이

0: 이거 국악을 아는 사람이 전자음악했다. 이 느낌이 있더라고. 중간중간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네. 확실히 티가 납니다. 국악을 하셨다는 게.
1: 여기 신진국악 실험 무대에서도 사자 뒷다리 합니까?
2: 아 그때는 안
1: 합니다. 아 이때는 안
2: 네, 그때는 악기만 합니다. 네.
1: 다행이네요. 네.
0: 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듣기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에? 들었어요.
1: 진짜?
2: 네 맞습니다.
0: 제가 크게 다치셨어요?
2: 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0: 네.
2: 제가 그 지방 공연을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0: 네.
2: 아마 그때 휴가철이어가지고 네. 이제 아마 차들이 이제 많이 밀려 있었는데
0: 교통량이 많겠죠. 네.
2: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급정거를 해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이제 급정거를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아마 제가 감속을 못하고 이제
0: 네. 고속도로에서
2: 아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0: 아이고 네. 다행이다. 네. 아이고 그래서 몸은 괜찮아요?
2: 네 지금 많이 좋아졌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아마 제가 감속을 못하고 이제
0: 네. 고속도로에서
2: 아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0: 아이고 네. 다행이다. 네. 아이고 그래서 몸은 괜찮아요?
2: 네 지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오늘 이거 끝나고 또 병원 가기로 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치러 왔습니다.
0: 공연 앞두고 그냥 지금 여러모로 바쁘네요.
1: 교통사고는 그 후에 이렇게 네. 나오니까
2: 그렇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아이고야.
0: 그 연주할 때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1: 그리고 얘기 듣기로 네. 지금은 이제 연주곡들을 작곡하고 계시고 연주를 하시지만 필요하다면 보컬도 아. 할 마음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2: 이제 보컬 저희 팀이 이제 보컬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보컬이 있으면 확실히 후킹 포인트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리스닝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0: 그다음에 이제 서브 보컬이라든지 네. 코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1: 나중에 노래까지 부르는 영서 씨를 네.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혹시 못다하신 얘기 있으세요?
2: 그 제가 2025년에 진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 세종대왕님을 진짜 좋아해요.
3: 네. 근데 저희도 네.
2: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훈민정음 만드셨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0: 좋다 해서 드리는 재미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박색구의 노래로 전라도 엿장수 타령 보내드립니다.
1: 싸구려 허허허 굴은 여치란 허허 굴은 여치란다 정말 싸구나 파는년 맛 좋고 위 좋고 색깔 좋고 사월남 붕에 깨꼬구리 밑깎고 동지섯달 사람 붕에 백설같이도 희한이
2: 좋다.

러닝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 러닝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도 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0: 이준의 가야금 연주로 흥타령과 시나위 함께 들었습니다. 뒤에 시나위 나오는 부분이 음반에서 이렇게 듣기에 좀 성글다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목이 흥타령과 시나위가 아니라 흥타령으로 끝났어야 되는 음반입니다. 장구를 황민왕이라는 연주자가 쳤는데 그 리허설 음악인 줄 알고 뒤에 국거리를 붙여서 쳤는데 가야금 연주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가야금 연주자도 가락이 나오니까 해봐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제목은 흥타령이었어야 되는데 뒤에 붙은 자연스럽게 붙은 곡 때문에 흥타령과 시나위가 된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가을에 한 발짝 다가선 하늘을 보며 이주님 가야금 연주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겠지만 이아람님의 서용석류 대금산주를 듣고 싶어지네요. 중중머리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그나저나 가야금 옆에서 바쁜 장단을 듣다 보니 민왕님 어깨는 괜찮아지셨는지요? 라고 어깨 걱정을 해주셨는데 병원 가서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고 아마 곧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 초음파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사를 치료를 받는데 그 주사 트레이라고 하죠. 주사가 이렇게 담겨 있는 쟁반에 주사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세 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 그 초등학생처럼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세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네, 다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들켰네 하시면서 세 방을 다 맞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좀 이 운동이랑 이런 걸 좀 적절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이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까지는 창극 대춘향전 전집의 노래들을 들었는데 오늘은 다른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2: 네. 제가 지금까지

0: 그때 유머라고 했었나? 뭐 조크 뭐 이런 걸로 했었 하긴
1: 유머나 뭐
0: 했었는데
1: 코미디나 뭐
0: 그걸로 완벽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1: 그렇죠. 각 언어마다 이제 고유한 어떤 정서라든지
0: 예.
1: 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번역이 안 돼요.
0: 근데 제담은 요즘 또 자주 쓰는 말은 사실 아니니까
1: 그렇죠.
0: 이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 제담이라는 게 재주를 부리는 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말뜻이야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뭐 코미디라든지 개그라든지 뭐 이런 종류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소개했으면 좋을까 하고 우리 PD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담 소리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0: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1: 집에 가서 제담을 뽑아놓고 보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0: 오,
1: 왜 어려우냐 하면
0: 예.
1: 이 제담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유행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0: 네, 아무래도.
1: 유행어는 그때 지나가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0: 아,
1: 옛날 욕설을 듣고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0: 네.
1: 또 옛날 제담을 듣고도 이게 왜 웃음 말이지?
0: 네.
1: 근데 그 설명을
0: 아,
1: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0: 약간 엊그제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웃긴 얘기 해줄게 했는데 저는 못 웃었거든요,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1: 요즘
0: 건가요?
1: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사람들 제담을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을 듣고도 이게 왜 웃음 말이지?
0: 네.
1: 근데 그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0: 약간 엊그제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웃긴 얘기 해줄게 했는데 저는 못 웃었거든요,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요?
1: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사람들 제담을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0: 요거는 일종의 세대 차이도 있네요,
1: 그리고
0: 선생님.
1: 또 제가 이렇게 제담을 하면 아재 개그라 그러죠.
0: 아,
1: 그런
0: 제담
1: 시대 차이가 있어요.
0: 소리.
1: 근데 이게 이제 뭐몇년 차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지만 이게 10년,

0: 뭐 부르죠?
1: 여보
0: 예.
1: 그러는데 보통 마누라라는 말 쓰는 사람들도 있죠.
0: 저희 이제 약간 저보다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1: 연세 드신
0: 형님들이
1: 분들.
0: 밖에서 이제 아내를 지칭할 때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1: 예.
0: 이야기를 많이 하죠.
1: 근데 이게 나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0: 아무래도 좀 그렇죠.
1: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마누라가 욕이 될지도 몰라요.
0: 인플레가
1: 예,
0: 심해지면.
1: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먼 후에 가보지 않은 미래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언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 노래를 듣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려요.
0: 제담 선생님 결국

0: 그러니까 신정 왕후죠. 조씨.
1: 예.
0: 그 청산과부가 됐죠. 근데 그 이제 순조가 죽고 효명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이 바로 헌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대비는 그 왕비도 되지 못하고 그 바로 왕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왕대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헌종도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다음에 후사가 없으니까 강화도에서 철종을 데려왔잖아요. 강화도령 철종을 모셔왔는데 철종도 후사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른 분이 바로 고종이죠.
1: 고종. 예.
0: 그 고종이 이 왕위에

0: 주말한 말은 달리는 말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같은 여자니까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죠. 예.
1: 약간 풍자적인 내용도 있고 또 뒤에는 계몽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죠.
0: 예. 그 당시 이 노래가 취입될 당시의 사회상을 이 노래에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1: 네.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재담 소리 들어볼 텐데요. 박춘재, 문형수의 소리로 병신 재담 보내드립니다.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 줄아.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어머냐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에 살겠지만 고향이 어디?
0: 고향이 뒤 야유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향만.
0: 본향은 광주요.
1: 전거 살아.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

0: 바쁘다니까. 그 양친시하여.
1: 양친시하여.
0: 어르신네 친친.
1: 우리 어르신네 가을 보면 금년에 간일금이요.
0: 자친은
1: 7살 적 쪼갯소.
0: 3살만이
1: 책임지는 군팽이 아들내미라고.
0: 너현 몇 살이요?
1: 나는 금년에 87이요.
0: 아 여보.
1: 예.
0: 그 부모가 아니고 손잡고리.
1: 인기네를 고끈해 지고 어서 웬센 놈을 내가 만났네. 아.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 뭐든 자식이나 많이 먹은 데가 어딨더니.
0: 그렇지.
1: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허구도 1년에 첫 뼈는 날이 그래.
0: 우수가?
1: 우수가.
0: 너형 누자손이?
1: 염라대왕 자손이.
0: 아, 맹부들이 자세치 않지.
1: 아재한테 붙들려 갈라.
0: 다가 어디요?
1: 왜 담아내기도 없다. 저 남대막 사이에요.
0: 청파요?
1: 그러더니 아오.
0: 그 너형 무슨 차예요?
1: 유작각 장원으로 강산 유람을 놨더니
0: 응.
1: 일본 동정 중

0: 방선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주지는데 남녀노유가 없지래서 응. 강종이 파랑종이 흥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데요.
1: 기차표 사는데?
0: 오라 그게 기차표야. 응. 표도 까닭이 떼기래.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비차 응. 최면이오마는 내가 못할 듯하고
1: 상등 다시
0: 짐작하는 건 장차 내 아들 놀래비요. 뒷문으로 나가는데 이래. 어? 웬 사람이 표를 군용을 실제로 똑 떨어져.
1: 그렇지.
0: 바닥대로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멀리서 이미 같은 게 확확히 우뚝 들어왔어. 대단히 무섭대. 웬 사람이 입에다가 호를가 뚝 이러대 이래. 어.
2: 박춘재, 문영수 두 분의 소리로 병신 재담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웃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우유모치님께서는 약간 느낌이 재담 소리는 요사이 유행하는 밈 같은 유행인 건가 봐요.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구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웃을 타이밍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려워요.
2: 뭔 양반이요?
3: 예, 이 제목이 병신재담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2: 아.
3: 2분의 1밖에 안 되는 네네네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2: 네.
3: 상상을 하세요. 너무 빨리 가니까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2: 네. 뭔 양반이요? 조그마니까 토막을 낸 줄 아오.
3: 그렇게 반토막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2: 양반에서 이 반으로 나눴다라는 뭐 예. 그런 의미도 같이 작용하는 거죠.
3: 그러니까 양반이니까 2분의 1을 반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그 양반이란 말이 동반 서반의 그 반을 2분의 1로 비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하니까 토막 낸 줄 아오 예. 하니까 양반이 뭔 양반이요 하니까 그 양반을 받아가지고
2: 아.
3: 절반이다 이렇게 예. 받는 말이에요.
2: 어디 사는 양반이요? 요 모양의 하늘에 살겠소.

0: 말이오.
1: 그러니까 보통 10리, 20리 그러지 한리라는 예.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리라고 그러는데 그 광이 넓다는 말이잖아요.
0: 예.
1: 넓은 게 한 넓은 곳을 보통 한이라 그러잖아요.
0: 아~
1: 뭐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0: 예. 예. 분명히 뭔가 탁 재밌으려는 의도가 딱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며칠에 왔어. 사지가 성하면 보행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은 세면이 동그래 말동그리 새끼본으로 떼그르르르 굴러왔어.
1: 세면이라는 게 아마 체면인 것 같아요. 예. 생김생김을 뜻하는 한자로 이제 풀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0: 예.
1: 말동그리라가 곤충이죠.
0: 예.
1: 민왕씨 말동그리를
0: 저는 알고
1: 보셨죠.
0: 있습니다. 예.
1: 예, 그 말똥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는 그 보통 소똥구리라고도 하거든.
0: 네. 동그래 말똥구리 새끼본으로 떼그르르르 굴러왔어.
1: 세면이라는 게 아마 체면인 것 같아요. 네. 생김생김을 뜻하는 한자로 이제 풀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0: 네.
1: 말똥구리라가 곤충이죠.
0: 네.
1: 민왕씨 말똥구리를
0: 저는 알고
1: 보셨죠.
0: 있습니다. 예.
1: 네, 그 말똥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는 그 보통 소똥구리라고도 하거든.
0: 네.
1: 말똥구리라고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이면 조그만하게 그렇게 굴러서 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0: 걸어서 했으면 내가 날짜를 알 텐데 굴러와서 잘 네. 모르겠다.
1: 그러니까 굴러오느라고 며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저 보통 걸어서 다니는데 너무

0: 때 대중들은 이런 식의 그 재담 이런 것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요즘으로 치면 약간 충청도식 개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야 돼요. 네. 중고죄와도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했다가는 저희가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뒤에 나오는 재담들을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담을 한 번 더 보내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청취자분들도 한 번 더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 줄어.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어머냐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 살겠지만 고향이 어디?
0: 고향이 뒤 야유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양만이요.
0: 본양은 광주요.
1: 좋은 거 살아보래.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한 말이요.
1: 그럼 며칠이 왔어?
0: 사지가 성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동그리 새끼뽀로 때가르르 굴러왔어.
1: 잘 굴었어.
0: 못 굴렀겠어.
1: 누자기요?
0: 오래비 대기요.
1: 누시라?
0: 내시라.
1: 성실이란 말이요?
0: 근간의 자식이요.
1: 닦아요.
0: 묻으니까오.
1: 그 양친시하여.
0: 양친시하여.
1: 어르신네 친친은?
0: 우리 어르신네 가을 보면 금년에 간일급이요.
1: 자친은?
0: 7살 쩍 쪼갰소.
1: 3살 반이요?
0: 책임질은 군팽이 아들님이로구나.
1: 너현 몇 살이요?
0: 나는 금년에 87급이요.
1: 아 여보.
0: 예.
1: 그 부모가 아니고 손자뻘이요.
0: 김기네를 곧꺼낸지 어서 웬센 놈을 내가 만났네기. 이 세상에 애비네 애미 뭐든 자식이나 많이 먹은 데가 어딨든지.
1: 그렇지.
0: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백허구도 1년에 첫 뼈는 날이 그래.
1: 우수가?
0: 우수가?
1: 너 형 누자손이?
0: 염라대왕 자손이.
1: 아, 맹부들이 다섯
0: 아저한테

0: 나왔다길래 주민이 기정차행이요.
1: 그럼 멋이더라구요.
0: 사람 묻더니 알아보.
1: 어디서 묻어?
0: 조선이 13도로 돼.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1: 그렇지.
0: 해성에 경주로 말하면 박연폭포가 명성지지요. 평안도 청북에 부평산이 있고 해주가 소강남이요. 해그는 어제 피안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남대는 막 쓱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바른손 쪽으로 몇 산자 형북으로 고봉동님의 양재지 우뚝에 진대가 있는 게

집중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0: 지금 들어보면 제가 가락을 좀 많이 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서용석류 대금 산조 중에서 중중몰이 대목을 이아람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서용석류 대금 산조 중에서 중중몰이 대목을 이아람의 대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수군가 중에서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화상 이 화가가 나와서 토끼의 얼굴을 그리는 대목이죠.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고요. 별주부가 하직하는 대목 이 이제 육지로 토끼를 이제 잡으러 가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김영자의 소리 그리고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나 토끼 화상 대목과 별주부 하직하는 대목 이 두 대목이 음악적인 어떤 가락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 조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슬픈 느낌과 또 화평하면서도 신명나는 느낌 이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대목이니까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별주부 여짜오대.

그때요,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서 여 목덜미에다 쓱 놓고 목을 쑥 움츠러 놓으니 저 막동창 시에가 딱 붙어갖고 필갑은 묻어넣어 물안정 왕래할 수 없겠다. 어전 숙배하고 본댁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 대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천방지축 뛰어나오며 별주부를 붙들고 만류하며 통울음을 우는디 별주부 모친이 아들이 세상 나간다고 함께 속상해갖고 막걸리를 한 사발 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나를 뜯지 말으리 허.

음을 낼 때 겉소리와 함께 쓰는 가성으로 여창의 섬세하고 맑은 음색을 만드는 표현법인데요. 비단시를 뽑아내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묘사됩니다. 특히 속소리는 고음으로 올라갈 때 겉소리와 함께 사용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숙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창

신호 천리 강산을 구경하고 경기도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5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 무대인데요. 먼저 문구과 비나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관객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이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 기예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팔도 연희 난장이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개성 넘치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조의 멋과 명인의 해석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정준호 고수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복 시리즈도 만나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 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 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이름이랍니다. 꽃 모양과 달리 특징으로 이름이 붙은 꽃이라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꽃이 근데 하얗게 너무나 예뻐요. 근데 이 꽃이 이제 재채기를 유발한다고요? 꽃은 참 예쁜데 그것도 재밌네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 우리들의 별은 맛있는 라디오죠. 해주셨네요. 아우 세상에 막 그렇군요. 이 만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는 별입니다. 환영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해서 선풍기만으로도 괜찮네요. 오늘 밤 유성우가 떨어진다는데 볼수 있을까요? 보면 꼭 소원을 빌어야겠어요. 저녁 먹고 산책 나가봐야겠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정말 오늘 유성우 보신 분들 계시다면 내일 꼭 제보해 주시

셀린의 노래로 들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콘서트 길티 플레저에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중에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데요. 길티 플레저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이한철의 노래로 불고기 파티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늘, 땅, 바다 어디든 상관없이 고기와 불을 주제로 만드는 불고기 레시피 부탁드려봤는데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대장금 요리 시간이다. 모이자 웅성웅성웅성 줄을 서시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어떤 메뉴들이 도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155님께서 새싹사연 주셨어요. 시골에서 2년에 한 번 소불고기 먹는 날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았어도 맛있었던 추억이 있으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1년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요. 옛날에 고기 참 귀했습니다. 소고기는 더했죠. 그래도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있으시네요. 3033님께서요. 저는 고등어 불고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중에 파는 순살 고등어를 구입해서 밀가루를 묻혀서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불고기 소스는 간장, 참기름, 다진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알룰로스, 청양고추, 채 썰어서 만들고 나서 구운 고등어에 불고기 소스를 발라서 굽고 나서 상에 올려서 뜨거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내줍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불고기 소스 그냥 여기

셨는데 전어도 맛있겠지요. 소금만 친 전어를 숯불이나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아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텐데 저는요 전어 좀 고소하게 구워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레시피 더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갓난이님께서요. 오늘은 제가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불고기 하니까 침이 넘어가네요. 저는 불고기는 볶아 먹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도 요리 시간 잘 듣고 잘 배워서 해먹어 볼게요. 이 시간 진짜 최고예요. 아우, 배고파라 해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네요.

진짜 불판에 그냥 그대로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아유, 지금 하시려고요. 맛있게 드세요. 자, 어미새님께서, 아유, 그 배고파요 해주셨는데, 뭐를 드시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제가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대전으로 갔다네요.

에이도스의 연주와 노래로 옷깃만 스쳐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꽃가시님께서 가지전 만들어서 맛있게 드신다는 그 문자 주신 걸 보고 가지전 레시피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보내주셨어요. 요리법을요. 가지를 동그랗게 썰어서 살짝 절여서 밀가루 물에 풀어 청양이나 매운 고추도 썰어놓고 담궜다가 부칩니다. 앞서 꽃가시님께서 가지전 만들어서 맛있게 드신다는 그 문자 주신 걸 보고 가지전 레시피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보내주셨어요. 요리법을요. 가지를 동그랗게 썰어서 살짝 절여서 밀가루 물에 풀어 청양이나 매운 고추도 썰어놓고 담궜다가 부칩니다. 호박전처럼 바삭하면서 단맛이 있어 나물할 때보다 더 맛있습니다. 부추짜글이 얹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실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나물 말고는 딱히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지가 여름철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싱싱하고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는데 아유 이렇게 또 가지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 먹으면 또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은 만나 들으며 늦은 퇴근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조용하더니 어제 오늘 매미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는지 지금도 매미 소리 한가득이네요.

아, 이제 진짜 막바지, 여름의 막바지, 이 매미들이 열심히 힘을 내보고 있는 중이네요. 우리 그래도 조금 있으면, 네, 귀뚜라미 소리가 또 귀뚤귀뚤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동네에는 어제 이렇게 제가 저녁에 문을 좀 열어놨더니요. 아우, 귀뚜라미 소리가 정말 합창단이 굉장히 했어요. 네. 이제 곧 우리 바람바람님. 이 동네도 예, 귀뚜라미들이 찾아갈 거라 생각되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김용기님의 신청곡입니다. 전병훈의 노래로 닐리리아.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 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참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말을 음악으로 증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황지우 씨 이건영 작곡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임승천 씨 김혜경 작곡 용서하는 마음 테너 이용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현주 씨 윤학준 작곡 잔향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세 곡에서도 이러한 그가 갖고 있는 소리의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이태백이 여러 스승에게 배운 가락과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태백류 아쟁산조를 듣겠습니다. 이태백 명인은 고등학교 시절 박종선 명인의 아쟁산조 음반을 듣고 아쟁이라는 악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한 곡만으로도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이 약 12분 동안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쟁으로 연주한 찬조였지만은 그 안에는 가야금으로 익힌 또 소리로 익혀온 공력이 녹아들어가 있었고요. 판소리 곡법과 진도 씻긴 곳을 통해서 체화된 장단의 감각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연주로 이태백요 아쟁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 공연 실황으로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만나보실 곡은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입니다. 이태백 명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야금을 익혔지만 한동안 아쟁 연주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 지순자 명인의

추가요금, 이용구의 퉁소, 김태형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흥타령, 진도아리랑 만나보실 텐데요. 흥타령은 남도민요 가운데 느린 호흡으로 긴 선율을 충분히 끌어가면서 꺾고 떠는 식임새로 삶

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자주 버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흥타령, 진도아리랑 들어봤습니다. 흥타령 노래에는 김금미, 김경숙, 김영자, 진도아리랑 노래에는 신정혜, 김나영, 유하영 함께했고요. 아쟁과 가야금의 김일구, 아쟁의 이태백, 대금 이용구, 검거 허윤정, 장구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흥타령과 진도아리랑을 함께한 음악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해보니까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함께해온 음악적 지인들의 어떤 명단을 살펴보는 듯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남은 시간 동안 감상음악 준비했습니다. 2023년 6월 17일 서울 남산고악당에서 이태백 남도음악의 맥 남도는 흐른다라는 공연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중 한 무대를 장식한 진도 시킨 곳 중 제석거리, 시간 닿는 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쟁의 이태백, 대금 원한철, 피리 이석주, 가야금 지순자, 장구 김태용, 징 임현빈이 함께합니다.

0: 왔네 왔네 재섭 왔네. 아. 재섭님이 오실 적에 어찌 그냥 오실 리가 있으리. 아, 그래.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자손주머니 품에 안고 흥얼거리고 내려와서 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일평생을 먹고 남고 쓰고 남고 그저 무궁무궁 번성하시라고 성주경도 쳐드리고 쉬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기를 적에 어찌 걱정 근심이 없으리까. 우리나라 저 위 백두산에서 저 아래 한라산까지 예. 산전기 물전기 여러 전기 모두 받아 달같이 귀한 자손 점지받아 벼슬은 대산같이 얼씨구 도량은 바다같이
1: 똑똑하여 똑똑해
0: 훌륭히 키우시라고 자손 주거까지 다 쳐드립시다.
2: 그럽시다.

2023년 6월 17일 서울 남산고학당에 오른 이태백, 남도음악의 백, 남도는 흐른다. 그 공연 중 진도 씻긴 곳 중 제석거리 무대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이태백의 아쟁을 비롯하여 대금, 피리, 가야금, 장구, 징이 함께했고요. 지무에는 김나영, 신정혜, 최잔디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고학당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지난 7월 12일 민속극장 풍류에 오른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장 풍류에 오른 이태백의 음악 인생 60주년 기념 공연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 실황 만나보셨는데요. 여러 악기와 장르를 함께 익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남도의 성음과 장단 그리고 스승에게 배운 음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태도가

신나게 놀아보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퇴직하셨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누가 일단 직장 그만뒀다 그러면 일단 축하한단 말부터 해요. 일단 잘된 일이다. 자유를 만끽하시고 일단 편안하게 좀 쉬셔라. 몸도 회복하셔라.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진짜 8월 동안 아 근데 8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벌써 12일이면 이제 사실상 8월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알차게 꽉꽉 채워서 신나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간간이 저희 그론도도 찾아와 주시고요.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우리 소리로 재탄생한 세기의 판무

난 소리의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독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예.

0: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상황만 수습하는 방법, 미봉책이라고 하죠.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당장의 눈가림만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 임시적인 방편을 사용하는 일을 뜻합니다.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나무판자로 대충 받쳐놓는다거나 하는 게 일종의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봉이라는 이 말, 원래는 그렇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 무너져 가는데 나무판자로 대충 받쳐놓는다거나 하는 게 일종의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봉이라는 이 말, 원래는 그렇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당시 정나라는 전차를 앞세우고 그 뒤에 보병을 배치하는 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차와 전차 사이에는 병력이 비는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었는데요. 보병들이 그 틈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전열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틈을 채우고 끊어진 곳을 이어주는 일을 미봉이라고 한 건데요. 미는 두루 메운다는 뜻이고 봉은 옷을 꿰맬 때의 솔기나 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미봉은 대충 덮어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 곳을 찾아 촘촘하게 보완하는 전술이었던 셈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적벽가 중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반주입니다.
1: 공명선생 거동보 소백장주를 건너지고 남병

네, 고래야의 먼둥이 들 때였습니다. 이어서 젤리곰님이 신청하셨던 음악 전해드릴게요. 선우정화의 상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래야의 먼동이 틀 때였습니다. 이어서 젤리곰님이 신청하셨던 음악 전해드릴게요. 선우정화의 상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우정아의 상상이었습니다. 젤리곰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뭐 이 밤 지금 아마 산책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집에서 편안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휴가철 이제 슬슬 눈이 지나가고 있지만 휴가지에 가서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밤 풍경 사연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공,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고요. 그리고 덩덕콩 어플로는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풍우우 13년이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이 나라를 잃고 지낸 13년의 세월을 비바람 속에 머문 것으로 표현한 한문 글귀인데요. 또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도피도 아니고 안주도 아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길이다. 며칠 후면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걸어 마침내 맞이한 시간, 그 흔들림 없는 걸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독일 재즈밴드 레드선 그룹이 함께한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음원인데요. 김덕숲의 사물놀이 마침내 맞이한 시간, 그 흔들림 없는 걸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독일 재즈밴드 레드선 그룹이 함께한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음반이죠. 이 가운데 한 곡인 축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염원하는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입니다. 영남지방 농악장단을 연주하는데 거기에 함께 나오는 노래가 영어 가사인 게 특징이기도 해요. 네,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제 광복.

네, 이상은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208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삶은 계란을 까 남편분께 해드렸다고 하면서 신청하신 음악이었습니다. 아, 칭칭이님, 광복 81주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잊지 않아야겠어요. 오늘 밤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별똥별을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지금 이곡 시간에 축제 광복 50주년을 기리며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거 듣고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있으려나. 네, 아무튼 시간에 혹시나 또 보게 된다면, 아시죠? 별똥별에는 소원 빌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곡인데요. 별이 내린 숲, 한충은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보라님, 쫀디 성우 같아요. 완전 최고. 아유, 우리 이은밤에는 방우 성우님이 계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예. 푸들푸들님, 니하오 해야 할 것 같은 밤이네요. 푸들푸들님, 그 중국어 전공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썼다 해. 근데 왜 중국어 이렇게 할 때는 끝에 해를 붙이는 거예요? 중국말에 해가 많이 들어가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푸들푸들님.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co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하늘님께서 입춘대길 춘길 짱. 네, 개꿀님께서 상자만 두 분 계신 듯 크크크 반갑습니다.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약간 멀리서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약간 그러지 않으셨어요?
1: 이게 그런 네.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데뷔를 한 회사에 대표 가수셨거든요. 우리 그 세준 형님이.
0: 네, 유리상자가.
1: 이제 그 회사에 있었던 가수가 이제 박승화 형님도 계셨고 세준 형님도 계셨지만 또 우리 이기찬 형님도 있었고.
0: 네.
1: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회사에서 데뷔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사 주변에서 박승화의 성격에 이세준의 외모에 이기찬처럼 노래 부르는 애를 데뷔시키는 거예요. 약간 짬뽕의 이제 예, 집합체를 이렇게 예, 만들어서 예.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 좀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조합이 괜찮았죠. 만약에 박승화의 외모에 그쵸, 이기찬의 좀, 키에
1: 그렇죠.
0: 이세준의 하이에 막 이러면서 예, 샤우팅에 그러면 아우 큰일 날 뻔했네.
1: 다행입니다.
0: 예, 그렇게 아주 그냥 우월한 인자들만 모아가지고 예, 딱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의 예, 옛 모세 씨. 1938님 예, 새싹 문자인데 보이시죠? 좀 읽어주세요.
1: 네네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회식하다가 10시에 춘길님 나온다길래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이세준 DJ님이랑 멋진 케미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0: 저도 기대가 되는데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오늘
0: 7842님.
1: 네, 7842님께서 오늘 조곤조곤 음색
0: 1938님 예, 새싹 문자인데 보이시죠? 좀
1: 네네네.
0: 읽어주세요.
1: 제가 읽어볼까요? 예. 회식하다가 10시에 춘길님 나온다길래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이세준 DJ님이랑 멋진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0: 저도 기대가 되는데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오늘
0: 7842님.
1: 네, 7842님께서 오늘 조곤조곤 음색킹들의 심야 라디오 귀 녹을 준비됐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만나셨나요? 두 분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밖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걸 방송에서 하면 한 사람이 매장이 됩니다.
1: 그렇죠. 예, 아, 이 비방용으로는 할 게 정말 많아요. 예, 이게 그리고 또 스토리가 좀 있는 게 재밌는 게 제가 같은 소속사 이제 그 회사에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네. 세준이 형님이랑 저랑 그때 대표님이랑 또 만났던 그 스토리도 좀 비슷해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뒤늦게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집에 이제 어제 살면서 청소도 하고 뭐 사무실 청소도 하고.

0: 좀 숙연해지는 그런 이유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춘길 이름 너무 촌스러워. 성태는 너무 잘 어울려. 아, 너무 재밌어. 예,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아, 약간 이런 탈룰라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0: 그 탈 그거 사실 무슨 님처럼 옛날에 그랬던 건데 아, 저는 이름 처음 들을 때부터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1: 아,
0: 그 봄춘자의 기랄길자인가요?
1: 맞습니다. 예, 네, 예. 입춘대길의 그 춘길이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입춘대길의 기운을 항상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처음 첫인사가 자연스럽게 딱 메이킹이 되었고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언제나 입춘대길 오늘도 꽃피는 춘길만 걸으세요. 그렇습니다. 원플러스원가 사이브리드 연가수 춘길입니다.
0: 아이고 요거 괜찮을까 모르겠네. 4012님께서 춘길님

0: 근데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모세로 또첫 무대를 선게그 형님들이 왜 대학로에서
1: 네.
0: 장기 공연을 하셨잖아요.
1: 그때는
0: 그
1: 그랬죠.
0: 무대가 제가 모세로 또 처음 섰던
1: 아,
0: 무대기도 하고,
1: 예.
0: 예, 많은 도움을
1: 그랬죠.
0: 받았습니다.
1: 아니, 뭐, 노래를 잘하는 그 신인 가수가 나와서 이제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하게 해주면 저 입장에서도 너무 좋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 모세 씨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0: 또 아까 뭐 저희 따로 대학로에서
1: 네.
0: 장기 공연을 하셨잖아요.
1: 그때는
0: 그
1: 그랬죠.
0: 무대가 제가 모세로 또 처음 섰던
1: 아,
0: 무대기도 하고,
1: 예.
0: 예, 많은 도움을
1: 그랬죠.
0: 받았습니다.
1: 아니, 뭐, 노래를 잘하는 그 신인 가수가 나와서 이제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하게 해주면 저 입장에서도 너무 좋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 모세 씨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0: 또 아까 뭐 저희 따로 나눈 얘기지만 모세 그 팬카페 초반에 또 유리상자 그 운영진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1: 아,
0: 팬카페를 또 잘 만들어내고 했던 그
1: 예.
0: 누님들 아직도 좀 기억나고
1: 어머 세상에,
0: 그러네.
1: 아까 막 이름을 얘기하면서
0: 예,
1: 저한테
0: 이름도
1: 물어보신,
0: 기억나.
1: 다
0: 예,
1: 기억하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저 며칠 전에 공연,
0: 인상 깊었네.
1: 며칠 전에 콘서트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 다
0: 아.
1: 만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운영진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이제 원로 생활하고 계신 거죠. 자, 라이브 한곡 청해도 될까요?
0: 아, 노래요?
1: 예.
0: 예.
1: 어떤 노래, 지금 뭔가
0: 예, 일단은 오랜만에 그 경연을 좀 생각하면서 그때를 좀 추억해 보면서
1: 네.
0: 또 춘길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해줬던 노래 한 곡을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김연자 선생님의 수은등이라는 곡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와, 나 어렸을 때이 노래 들으면서 정말

0: 노래를 부르면 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아무래도 그 노래를 많이 듣게 되고 그 노래 뉘앙스를 좀 흉내내게 될 때가 있어요.
1: 예.
0: 근데 남자 가수랑 거를 남자 가수가 할 때 그렇게 하면 좀 따라하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여성 가수분들은 뉘앙스가 제가 흉내내려고 해도 일단 여자 남자 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느낌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만의 느낌으로 온전히 전달되기에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략적으로 그랬던 게 있습니다.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네.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 뇌가 뇌 활동이 이렇게 막 항상 유지가 되나 봐요.
0: 제가 이제 그 MBTI가 ISFJ래요, 제가.
1: ISFJ. 네.
0: 이게 약간 선지자형, 예언가형 뭐 이런 형이래요.
1: 네. 이제
0: 분석을 많이 하고 다음을 좀 내다보면서
1: 네.
0: 그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MBTI가 이렇다고 그러셨어요.
1: 예수님도 예. MBTI 있어요? 예. 야, 모세답게 예수님 MBTI도.
0: 그다음에 항상 준비하고 분석하고 예.
1: 네.
0: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1: 아멘.
0: 제가 제갈춘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 제갈춘길.
0: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제갈춘길입니다. 예, 길이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제갈춘길.
1: 어머.
0: 제갈춘길.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그렇다고 뭐 여자 가수만 부르신 건 아니고 진성 씨 노래로도
0: 네.
1: 또 사랑을 많이 바쳤는데 그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 노래요?
1: 네, 네.
0: 이 노래가 또 경연에서 이제 라운드별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1: 네.
0: 라운드별로도 네. 제가 그 경연 중에 가장 높은 순위 2등을 기록했던
1: 준결승 때
0: 아마 준결승
1: 오늘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 노래요?
1: 네, 네.
0: 이 노래가 또 경연에서 이제 라운드별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1: 네.
0: 라운드별로도
1: 네.
0: 제가 그 경연 중에 가장 높은 순위 2등을 기록했던
1: 준결승 때
0: 아마 준결승 1차였던 것 같은데 예, 2등을 기록했던 곡인데 그 노래 한번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역시 아이고 바쁘시구나. 예, 다시 라이브석으로 가주시고 진성 씨의 노래죠 원래. 예, 님 찾아가는 길 두 번째 라이브 곡으로 준비를 해주십니다. 별빛 속

0: 아,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트로트를 평소에 소개하지는 않는 프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트로트 가수분이 나오실 때 라이브로나 이렇게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 야, 자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님 찾아가는 길.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인 것 같은데.
1: 예.
0: 표정을 보면 좀 되게 열창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소리만 들으면 너무 편한, 자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님 찾아가는 길. 이 노래 진짜 어려운 노래인 것 같은데.
1: 예.
0: 표정을 보면 좀 되게 열창하는 게 보이는데 그냥 소리만 들으면 너무 편안하게 들려가지고 오해하게 돼요.
1: 아, 열창하려고 하는 표정이라기보다 오늘 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0: 아,

듣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걸좀 제가 다시 새삼 느끼면서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좀 보답하고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계속
1: 네.
0: 안타까워하시고 하시니까
1: 예.
0: 그럼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제가 예전에 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지나가는 말들이라 기억들을 뭐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억해주면 어떻게든 돌아오겠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의 자랑이 한번 되어보겠다. 근데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경연에 나오면 운이 좋으면 TV 한 번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경연에 도전을 했던.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너무 나보다 너무 앞서가가지고 조금 야속하기도 했던 사랑인 거리 결국 그래도 예, 모세를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 확실한 매개체가 되어준 거죠. 예, 매력 부자님이 아까 이제 우리 노래 듣는 동안에 저희끼리 막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분 대화 중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좋네요 하셨는데 행복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였나요?
0: 예.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아, 그때는 참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1: 우리
0: 있다는
1: 약간
0: 게
1: 누가 더 많이 울었나 배틀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 더

0: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1등 뽑아주시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갈게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예. 6720님 춘.
1: 춘길님 나온다고 하면
0: 길.
1: 길이 막혀도 10분 내로 달려갑니다요.
0: 아유, 그러셔야죠.
1: 10분 내로. 그렇습니다. 예.
0: 트로트 가수 다 됐네. 7690님 춘.
1: 춘길님 보고 심장이 멈춰서
0: 길?
1: 길거리에서 심폐소생술 받았어요. 어이고.
0: 이야, 큰일 날 뻔했네.
1: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0: 자, 공사모 하나님 춘.
2: 춘길님 오늘도 잘생겼네요.
0: 길?
2: 길게 말 안 할게요. 그냥 계속 잘생겨주세요.
0: 아, 예.
2: 감사합니다.
0: 계속 잘생겨주실 거예요? 약속 지키실 겁니다.
1: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0: 자, 공사모 하나님 춘.
2: 춘길님 오늘도 잘생겼네요.
0: 길?
2: 길게 말 안 할게요. 그냥 계속 잘생겨주세요.
0: 아, 예.
2: 감사합니다.
0: 계속 잘생겨주실 거예요? 약속 지키실 겁니까?
1: 아, 요즘에 그래서 제가 살이 좀 많이 쪘다가 지금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때도 예. 살이 좀 찌는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살이
0: 때도.
1: 잘 찌는 체질이라 예. 좀 예, 먹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예, 힘들었습니다. 예.
0: 어떻게 그냥 잠깐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수렁으로 수렁 계속.
1: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0: 자, 우리가 나중에

0: 신곡을 발매를 동시에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발매했던 우리 팬분들 춘길이에게로 이리 오너라 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이리 오너라 들려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0: 이리 오너라 안 올 수가 없네. 예, 다 저기 막 몰려오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춘길의 이리 오너라. 뭐 본인은 오늘 되게 목 상태가 안 좋다고 막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네. 별빛소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춘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빛나는 목소리와 진심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차차님께서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얀별님 언제 들어도 좋은 춘길 가수님 노래. 김준미님 너무 즐거운 밤입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국 오기 직전까지 이번 달 음원 녹음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완전 락을 하다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차차님께서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얀별님 언제 들어도 좋은 춘길 가수님 노래. 김준미님 너무 즐거운 밤입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국 오기 직전까지 이번 달 음원 녹음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완전 락을 하다 락을 도전했거든요. 녹음하느라고 살짝 좀 힘들었는데 춘길 씨 우리 노래 듣는 동안 약간

0: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지만 가수가 된다. 예, 힘들었지만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욕들어 먹고 막 이러면서도 어쨌든 내가 곧 가수가 될 거다라는 그 이제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종범 씨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나 그걸 잘못 느꼈었거든요. 그게 제가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여지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
1: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여러 실패들이 겹치고 또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사실은 거의 생과사의 경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약간 못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시간들이 뭐 새로운 두 번째 기회

색다른 조합과 새로운 기법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달을 이자를 써서 이물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두 사람이 하는 연주라는 뜻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넷이서 치던 사물놀이의 구조를 허물고 이것을 두 사람의 신명으로 다시 만들어낸 것, 이물놀이, 카마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이물놀이라는 이름처럼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그 장치가 있는데 악기 소리와 목소리를 실시간 녹음하고 또 반복 재생하면서 층층이 쌓아가는 기법을 썼습니다. 자, 인간과 신명, 과거와 현재, 소리와

유성도 보고 과자도 먹고. 오늘 근데 유성을 어떻게 봐요? 오늘 유성, 아, 진짜? 유성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유성우가 내리는 날인가? 뭐, 그것까지 아닌가? 제가 그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예. 아이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유성도 보고 과자도 먹고. 오늘 근데 유성을 어떻게 봐요? 오늘 유성, 아, 진짜? 유성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유성우가 내리는 날인가? 뭐, 그것까지 아닌가? 제가 그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예. 예쁜 그림들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가을 달빛님께서 엄마 병원 예약 일정을 바꿔 내일 새벽 6시에 가야 해서 조카 집에 와 있는데 엄마가 안 주무시네요. 내일 저희 건강검진에 진료까지 잘 받을 수 있겠죠? 쫀디 모닝콜을 부탁해요 하셨는데. 예? 저한테 모니콜을 부탁하지.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수로 모니콜을 해드리죠? 예, 어머. 새벽 6시에 가야 되면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주무세요. 이제 저희 방송도 다 끝났습니다. 병원에 무슨 일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준디와 마무리하는 이두 시간 행복하시고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던데요. 청명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이죠. 생소병주 세령산 들으셨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생황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문장부호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말줄임표 등 여러 문장부호를 쓰게 되죠. 진술을 마쳤다거나 잠시 멈추거나 감탄하거나 의문을 표하거나 생략하거나 여운을 남기거나 하는 표현은 부호를 써야지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부호와 같은 현실이 늘 따라다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부호는 뭘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AI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삶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 부호가 가장 좋은 걸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하시죠? 저라면 말줄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의외죠? 삶은 마침표처럼 완결되어 있지도 않고 느낌표처럼 언제나 강렬하지도 않고 물음표처럼 끊임없이 의문만 품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삶은 말줄임표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까지 곁들이던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쉼표도 삶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라고 하더니 마치 시인처럼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다시 걸어가는 일이다. 쉼표는 멈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라고요. AI의 결론은 젊은 삶은 느낌표, 고민하는 삶은 물음표, 상처 입은 삶은 말줄임표, 성숙한 삶은 쉼표, 그리고 삶 전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그리고 마지막에야 비록 쉼표는 멈춤이지만 끝이 아닙니다라고요. AI의 결론은 젊은 삶은 느낌표, 고민하는 삶은 물음표, 상처 입은 삶은 말줄임표, 성숙한 삶은 쉼표, 그리고 삶 전체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말줄임표, 그리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마침표 하나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AI의 대답이 좀 장황하긴 하지만 나름 생각거리를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문장 부호로 표현한다면 어떤

중에 농락편 전해드렸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이님께서 나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자주 씁니다. 요즘 인터넷에 가짜 명언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인이 누군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일 겁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처럼 인용을 할 때는 그 말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큰 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에서 자신의

있다. 하늘이 높아 궂은 비 오니 산과 물과는 만개로 돈다. 낙동강상 선주범하니 취적가성이 낙원풍이로구나. 그리고 후렴구에 어희요 이희요 이희야 어 일심정념은 극락 나무아미상이로구나 하고 노래를 마칩니다. 후렴구에 극락 나무아미상이라고

아,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수요일 바쁘셔도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점 3개짜리 말줄임표와 점 6개짜리 말줄임표가 있어요. 나는 주로 6개짜리를 쓰는데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에 없으니 그를 수러 하노라. 자취에는 자취를 말하죠.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국악산책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느낌표 그리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꺽쇠 표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문장부호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글동무님도 반갑습니다.

국립음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단을 맡은 이민형은 국가무용유산 판소리곡법 이수자입니다. 김현희는 해금 연주자로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통음악은 물론 해금 창작음악의 해석에도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8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질 김현희 해금 풍류 해금 창작음악의 해석에도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8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펼쳐질 김현희 해금 풍류 여섯 번째 무대 김영재류 해금 산조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김영재류 해금 오늘 짧은 산조로 듣겠습니다. 김영재의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권 풍류 사랑방 무대에 오를 공연 김현희 해금 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김영재류 해금산조 한바탕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전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김영재류 해금산조의 역동적인 멋이 해금 연주자 김현희에 의해 펼쳐지게 될 무대에 기대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 김현희 해금풍류 여섯 번째 김영재류 해금산조 독주회 소식 함께 나누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백이 골랐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기하갑주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구사사님께서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만으로 보면 입추의 매직이 통한 듯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달라졌죠. 계절은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십장은 매 열대를 말하는데요. 십장가라는 제목을 들으면 혹시 춘향이가 매 열대만 맞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맞죠. 그렇지만 춘향이가 매를 맞으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두 눈으로 써서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항변하기 때문에 십장가입니다. 자신의 수절은 정당한 것이고 신관사또의 요구는 부당하다 이런 현실을 말하는데요. 숫자를 헤아려가며 외치는 춘향의 그 사연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박봉술의 소리 김병환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다또이 오쟁이 벌컥 뒤집혀져 놓은 것이 미처 퇴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이년 잡아 내려라. 벌떼같은 물루사리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은 머리새를 휴휴진지 까마리하고 질러온 닷들 아래 동댕이 저있어. 이 녀석 너 춘향 잡아 내렸소. 형님 부르라. 죽이라 형님요. 형님이가 들어가 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당그랗게 올려매 놓았구나.

떠오르리고 춘향이는 정신이 아찔 온몸에 소름이 쫙 찢혀서 높은 매를 신이 아찔 온몸에 소름이 쫙 찢혀서 높은 매를 억지로 잠들자고 고기 먹어.

소녀가 무쌈주요. 콕콕 투식 하였소. 부모 부려 하였소. 어리리다. 일편단심 먹을만 일시민들 변하리까.

로 이제 먹을 베어줘. 형장으로 칠것 있어.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드없이 나 붙여놓으니 팔뚝 기생이 전타언돌 수절 하나가 없으리까. 아홉째나 붙여 노래 구곡간장 흐르는 눈물 군여의 치수구대우리다. 절체나를 따 붙여놓으니

있었죠. 춘향가 중에 십장가 들으셨는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문장 부호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삶이 감탄한 일이 연일 이어지는 이 감탄사의 연속을 바라진 않더라도 가끔은 느낌표 하나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삶이 너무 의문투성이인 물음표의 연속보다는 적절하게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마침표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수요일은 일이 밀려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쉼표의 삶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쉼표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수요일은 일이 밀려서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요. 쉼표의 삶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쉼표가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서 도끼짜리 하려고 박달 홍 몽둥이 몇 개 갖다 놨어. 그는 가져 나오느라 이는 한놈 오늘 시쿨놈 있다. 놀보놈 거동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쩍 쥐어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내 말을 들어봐라. 쌀말이나 주자건들 남대청 근두지 가득 가득 세었으니 너 주자고.

가만히 만져보니 밥티가 들어있겠구나. 그 통에라도 밥티를 떼다 입에다 넣으며, 아이고 형수씨, 그 주걱에 밥 많이 좀 묻혀서 성은 입밥 좀 마냥 때려주시오. 밥을 먹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빛 놀고 땅이 좀 묻혀서 성은 입밤 좀 마냥 때려주시오. 밥을 먹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빛 놀고 땅이 툭 꺼지 난 듯 분하고 원통하여, 아이고 아짐씨, 형수가 시아제

음식을 보니 집안 차잣이 생각다우게 목구멍에 넘어가나 아니 먹고 앉았으니 눈치 빠른 형수가 처자식 주우러 음식은 따로 재지게 두었다고 걱정 말고 먹으라 대그리요. 그래 내가 헌갓 벗어놓고 새한끔 먹고 나니 형님 형수 공론하고 쌀과 돈을 많이 주시기요. 그놈을 내가 몽땅거려 짊어지고 원한 길에 요 아래 강정모 등이 없나? 그 거그러로 온 즉 어떠한 도적놈들이 썩 붉어지더니만은 네 이놈 흥거야! 목심이 크냐 처리에 크냐 거기서 못 벗어라 이놈! 하더니만은 엎어밤에서 주가 일되 그리여 어찌 두드려 맞고 안 줄라다 싹 다 뺏기고 하나도 못 갖고 오고 매만 실컷 맞고 오는 길이지 사람아. 흥보 마누라기 말도 없고 떴다 절컥 주저앉으며 허허 강정모퉁이 도정님이라니 이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네. 이런데도 내가 가고 저런데도 내가 가네. 여러 해 못 본 동생 전국은 못 주나마 몽둥이로 때리다니 태산같이 쌓인 곡식

아니요, 정부가 깜짝 놀래 어떡하신 대사가니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저 대지관대 고마워 휴대문전당도 하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그렇게 사생임이 파니오니 그 어쩐 일이시오니까. 예, 태사님이 들으셨다니 말이예. 먹을 것은 없고 권소론 많아. 내외의 죽음을 다투하우려는 아니다. 가끔 오신 말씀이요. 복이라 하는 게 임재가 따로 없습니다. 소승이 안달 건 없으나 집터 하나를 제일하드릴 테오니 소싱어 뒤를 따르시랴오. 태사님이 모처럼 오셨다가 점심 요구도 못 해드려오니 대단 미안하옵니다. 소싱은 금방 점심을 먹고 왔으니 걱정 말고 소승의 뒤를 따르시오.

무게를 넘어서서 고봉정상 두루봉에 저준이 가다가 접붙 서며 이명당을 나르시

시거나 내 집이야. 좋은 집 다 버리고 궁백강촌 박은고 집이와 성주하는구나. 어서 새끼 많이 까가거라. 저 집이 거동을 보아라. 흙지양지 하더니만은 새끼 일곱 마리를 깠는디 다 강남으로 날아가고 다만

알기 공부를 하는구나. 그중에 동동가 이리저리 날아보고 구만장 천높이

벌씨구나 내 집이야. 살았구나 내 집이야. 부서진 다리를 한지 말아라. 초한적 한신이는 일지수가 없었으되 제 나라 들어가 대쟁이 되고

대장단 높이 올라 일군 개경을 얻었으니 부러진 다리를 한올 말고 멀고 먼 말이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예주인을 찾으려 무나 집이 저도 섭섭

내 흥보는 제비하고 이별하느라고 눈물버생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지 두 개는 조종지 망자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1번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명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붕통가지가 져서 전동 전동 들어오니 제비장수 물으시되 너는 왜 다리가 저리 붕통해졌느냐. 흥보제비 여짜오되 예 소조가 아뢰디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짓공부 힘을 쓰다 그중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 봤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가 싶은 다리를 이어 이렇게 살아 봤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가 싶은 통촉을 하고 벗어 박응보씨 선심은 강남까지 대단한 양반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 하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내 은혜는 다 갚느니라. 그러기에 네 미제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기지요. 그런 환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 어? 삼둥이 다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은간 낙김생들이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부 제비가 나오는데 노정기로 나오겠다. 흙은 먹 자고 백은 무릎 쓰고 그 중에 둥둥 높이다.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책이요 동네 장망하구나. 중봉을 올라가니

떨어지고 이수를 다달라 계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간 구덕군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난이 빈도요 연조시가를 지내요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간 자 만호장안 규정하고 갱행문 내달라 장단문 지내 동간을 들어가니 삼일이 백일오다 요동 칠백일을 순수간을 지내요 이수를 다달라 압록강을 건너 영구탑 동군장 올라간 자 감남산 밤남산 색백강룡 정강 좌구룡을 넘어 부산타말 한마곡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영광용 부병들을 대림하고 대동강의 장심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전 파견 폭포를 유경하고 인당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지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저령의 대권맥이 충정으로 흘려요 금성분제하고 천당영중시도라 토복망월이 생겼다 전라도는 운병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본봉함양 둘뿜의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모아 박씨를 입에 물고 남대문 성내달라 칠패팔패 청패배달이 애야 고개를 어릴던 동약강의 월강 저 집에 거동을 모아 박씨를 입에 물고 남대문 성내달라 칠패팔패 청패배달이 애야 고개를 어릴던 동약강의 월강 성방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쪽 쩍버리고 번뜩 수로 펄펄라라 흥보문전월당도 흥보문전월당도 당산당하 비겁이래 편편으로 난 것도 누구들 같다고 이래 흥룡에 대해 그저 뭐

도가 반갑다. 저 집이 그 동을 봐.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 위에 올라앉아 집이 말로 운다. 지지 지지 주지 주지 거지 연지 우지 매요. 낙지각지 철지 연지 운지 덕지 수지 자로 함지 폐지 내지 매요. 흥보가 보고 그여여 찬 그여여 찬찬히 살펴보니 결국 양각이 완연 당사실로 감은 다리가 가리롱 가리롱이 진지 어찌 아니가 내 집이랴. 저 집이 그 동다 표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좀 놀다 흥보 양주 앉은 앞에다가 박씨를

0: 아는 듯이
1: 헐시고
0: 고래를 예로 받으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하면 가정의 우환 장작 감기고
1: 에이.
0: 노래를 두번 하면 백사만사 잘 되고
1: 그렇지.
0: 노래를 세번 하면 국이 증명 장자 주거나게 잘 산답니다. 그러니 우리 그물실로 한번더 가봅시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95.9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나이 들수록 긴 글을 읽는 것이 부쩍 눈에 부담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도서관에 또 서점에 들를 때면 글씨가 빽빽한 책 대신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슬며시 펼쳐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엔 초록 우산의 여행 이 동화책을 한권 넘겨보게 됐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우산은요, 주인들이 자기를 자꾸 깜빡하고 떠나도 낙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가 올 때마다 또 다른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반가워하고 또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니며 맛있는 요리의 냄새를 맡고 폭풍에 찢어져서 헝겊을 되었을 때조차도 멋진 해적이 된 것 같네 라면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길지 않은 그림책을 덮으면서 문득 제 머리가 참 많이 굳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전부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잊고 지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화의 유연한 상상력이 우리의 굳어가는 삶에 때로는 소중한 숨통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평시조 녹양입니다. 노래의 박인규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8월 13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평시조 녹양이었습니다. 노래의 박인규였습니다. 앞서 동화책 속 그 초록 우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 일, 뭐 번거롭고 때론 속상한 일이죠.

물 내릴 길에 잠깐 보고 형각에 들어가니 서산대사 사명당의 형상이 거룩하다. 건물 짓고 일어서서 국사에 진취했네. 금난과 사죽귀장삼 유리잘 폐열선과 야광준우 육한장은 양대사의 유적이라 육락전 들어가서 낱낱이 구경하고 대장전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손가락이 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갔다면 의자 주변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손가락이겠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식당에 갔다면 의자 주변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손가락이 심하게 다쳤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의자라도 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일 식당에 가셨을 때 드럼통형 의자를 보게 된다면

1부 마무리 곡 경기 대풍류였습니다. 해금의 박수민, 장구의 김인수, 검은고의 박다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8월 14일 내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0

곽수훈의 가야금과 양지욱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지 않는 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매고동의 소리로 들려드리는 염원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처럼 볕이 뜨거울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보내는 5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린다면 어우, 생각만 해도 막막해집니다. 아이고, 이놈의 버스 대체 언제 오려나? 부채질하면서

바라보면요,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그 아지랑이가 어질어질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즘 정류장에는 아주 똑똑한 안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탈 버스가 3분 뒤에 오는구나. 네, 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도착 예정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 전광판 덕분에 우리는 좀 더 기다릴지 아니면 시원한 택시를 타고 빨리 갈지 슬기롭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뭐 5분 정도야. 그늘 밑에서 차분히 기다려보자. 아이고 15분 기다려보자. 아이고 15분? 와 그냥 택시 타고 시원하게 가야겠는데? 이렇게 나만의 요령으로 시간을 아끼고 더위를 피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정류장의 저 조그만 전광판은 도대체 어떻게 버스의 위치를 알아내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꿈꾸는 별이었습니다. 생황연주의 김효영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버스 전광판의 핵심은 버스 정보 시스템과 GPS 기술입니다. 지구 상공 약 2만 킬로미터 높이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24개의 인공위성이 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이 위성들은요, 삼각측량법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써서 버스의 위도, 경도, 고도라는 3차원 좌표를 계산해내고

안내와 매우 비슷한데요. 단순히 거리만 가장 짧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 소요 시간과 주행 거리, 도로의 구조, 실시간 교통 흐름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처럼 똑똑한 길찾기 기술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일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멀리 여행을 갈 때 언제 도착할지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빛이 하늘로 듣겠습니다. 연주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빛이 하늘로 듣겠습니다. 연주의 그림입니다.

마무리곡 매화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성슬기였습니다. 주문 외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림의 쌀 이한철입니다. 8월 13일 오늘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굳이 오른손으로 쓰게 고쳐주곤 했었잖아요. 바른 손이라는 말처럼 오른손은 오랫동안 바른 것, 왼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위 하나, 깡통따개 하나, 나선형 노트 하나까지 세상에는 오른손잡이 기준이 참 많습니다. 왼손을 오른손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왼손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위를 만드는 것, 어쩌면 배려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한 번쯤 살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해금 연주자 김서하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Forest for You였습니다. 당신을 위한 숲. 이 숲은 쉼일 수도 있겠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엔 진짜 왼손잡이 하면 밥 먹는 거, 글씨 쓰는 거,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때만큼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려, 누구를 위한 그런 따뜻한 시선 많이 나눌 수 있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노래, 또 사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추다혜 씨. 추다혜 씨 하면 추다혜 차지스로 발표하고 있는 구두막, 그것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한 락음악으로 들려주고 있는 모습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전통 민요를 추다혜만의 방식으로 부른 싱글곡들이 있더라고요.

부르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기타는 시문, 검은고는 황진아가 함께했습니다. 단단한 성음의 소도소리, 추다예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자진아리입니다.

이루마 고상지회 여러분들의 연주로 옐로우 룸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송소희 씨가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발표

드릴 예정인데요. 이 공연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고요. 장소는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입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대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0: 싶은 데를 낑겨 넣으시면 어떡해요? 암튼 가사에 삼매봉이랑 외돌개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우리 민요 이야홍 타령을 퀴즈로 가져왔네요. 어느 지역 민요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분들께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저희에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선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더 튠의 노래와 연주로 역시 제주 민요로 만든 음악입니다. 둥그레 당실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안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 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깔진

일시가 분명구나.

이한철의 청어이들이 내 쌀 2부 첫 음악은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단가 망고강산 들었습니다. 이 단가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전에 목을 풀고 가다듬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노래잖아요. 수많은 단가가 있지만 여타의

0: 나 화장 잘 먹었나 확인하시면서 얘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죠. 조찬아 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평범한 하루에서 작은 감정들을 줍고 모아서 오래 남는 문장과 노래로 만들어온 음악가입니다. 이름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안부를 물어온 싱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영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0: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1: 제가 말입니다.
0: 언제 모시나? 아주 특별한 날 모셔야지.
1: 저는 반대로 뭐. 왜 안 불러주시지? 아,
0: 그랬나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또 국악방송 창호의 드린 햇살에는 또 처음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새해 앨범과 같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신가영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신가영. 원래 좋아서 하는 밴드의 베이스 그렇죠. 연주자로 우리가 맞아요. 처음 봤잖아요.
1: 맞아요, 그때. 맞아요.
0: 지금 좋아서 하는 밴드의 소년 씨도 네. 저희 월요일 코너를 또 맡고 계시고.
1: 네, 안 그래도 봤어요.
0: 베이스를 어떻게 시작했냐부터 한번 얘기가 가볼까요?
1: 와, 이거는 이제 좀 전생 같은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그냥 막연하게 좀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0: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1: 맞아요.
0: 왜 수집이란 단어를 썼을까? 음악들을 이렇게 고르는 과정?
1: 네,
0: 그게
1: 맞아요.
0: 표현된 앨범 제목이네요.
1: 에이.
0: 좋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0: 몇 년 사이에.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1: 그렇죠.
0: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앨범 작업이 아니었을까?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음악을 좀 이제 다시 어떻게 시작

0: 신청곡을 받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아, 뭐 말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1: 아, 나 틀려요, 근데.
0: 6일 동안 공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는 어땠어요?
1: 그래서 원래는 6일 연속으로 공연을 했는데 네. 이제 또 평일에 오시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뭐 한 해 한 해 계속 무르익어 가니까 3일씩 나눠서 해야겠다 생각해서 2주에 걸쳐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0: 오, 금토일 금토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공연했습니다. 7월 다음에는, 17일부터 26일까지.
1: 맞아요.
0: 와, 선곡이 계속 바뀐다고 하니까요.
1: 네.
0: 어떤 분들은 매일 공연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한 두세 번씩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고요. 6일 다 오신 분들도 계셨고
0: 우와.
1: 한 다섯 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똑같은 셋리스트를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매일 이제 착장도 다르기. 바꾸고 오. 이제 저는 완전한 인디펜던트니까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편곡도 하고,
0: 하고
1: 북치고 장치고
0: 연주도 하고
1: 네, 말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0: 그랬군요. 예전 노래들도 꽤 불렀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부르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에 오래된 내 노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불렀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온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거는 매번 공연할 때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을 할 때는 이 곡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가사를 괜히 곱씹게 되고 이런 곡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10분이 늦어 이별하는 세상을 자주 부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이 곡을 처음 썼을 때 그 가사를 내가 어떻게 썼었더라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관객들이랑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공연이었어요.
0: 아, 맞아요. 특히 이제 가사에 무게중심이 있는 음악들은 가사의 글귀가 요렇게도 보였다가 또 저렇게도 보이고
1: 맞아요.
0: 옛날에 프리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햇볕에 따라서 맞아요. 색깔이 막 다르게 느껴지는데 특히 안녕하신 가영의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막 저 순빗소리 그 가사도 되게 좋아하는데
1: 순빗소리가 참 명곡인데
0: 자기가 명곡
1: 우리 말더라고요.
0: 그런데 그거 좋아하다가 어느 날 턱 봤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사가 탁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번 앨범 소개글 찾다가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팬들의 댓글을 수집해서 올려두셨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팬들의 댓글 뭘까요?
1: 이제 보통 뭐 예뻐요 이런 거
0: 댓글 뭘까요?
1: 이제 보통 뭐 예뻐요 이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0: 특히 공연 중에 뭐, 언니 예뻐요
1: 뭐 언제나 좋아요 뭐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좋은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이번이 또 여름 수집이어서 아 사람들의 댓글 좋았던 댓글들도 한번 수집해봐야겠다 그래서 앨범 소개글도 제가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탁 댓글 수집을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0: 우와 제가 댓글 중에 눈에 보였던 것은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은 이 곡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한 일본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인도네시아 분도 계시네요. I love your songs 이렇게 했는데
1: 인상 깊어서
0: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녕하신 가영의 음악을
1: 그러니까요. 한 번씩 해외 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말 드물긴 한데요.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나 봐요.
0: 와 가사도

0: 해야 뭔가 이 곡으로 발전하는 느낌? 그렇게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1: 네. 근데 아까도 뭐 어떤 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런
0: 네.
1: 거를 기억했다가 곡으로
0: 영감을
1: 옮기고
0: 받고,
1: 하는데
0: 예.
1: 그러면 메모를 많이 해요?
0: 네,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써놓고, 뭐, 어디 혼자 있거나 하면은 뭐 약간 끼적거리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1: 네.
0: 혼자 있을 때, 막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1: 그런 것들을 다 글로써 옮겨놓고 나중에 그게 멜로디라는 날개를 달아서
0: 네.
1: 음악이 되는 거네요.
0: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를 왜 봤지? 아, 안녕하신 가영의 메모장? 그걸 이제
0: 아,
1: 봤는데 같이
0: 진짜요?
1: 작업할 때 그 제가
0: 아,
1: 물어봤어요.
0: 네네네.
1: 이렇게 할 일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 놓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루에 한 가지씩 할일 중에서 하나는 꼭 마침표를 찍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게 저는 그 이후로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데.
0: 하루에 한 가지만 마침표를 찍어도 사실은 성공이니까
1: 네.
0: 하나도 못하고 넘어가는 날들이 많잖아요.
1: 우와,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시거든요. 아, 이런 자기만의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죠.
0: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1: 맞죠, 맞죠.
0: 맞겠죠?
1: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마침표 찍는 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책도 냈어요. 언젠가 설명이
0: 네,
1: 필요한 밤.
0: 엄청 오래 전에 내긴 했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블로그 같은데 일기 같은 형식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썼는데 출판사 제의를 받아가지고
1: 예.
0: 예, 또 그걸 모아서 에세이집으로 냈던 책이
1: 그럼요. 진짜 그렇게 많이 쓴 글이
0: 있어요.
1: 있는데
0: 네.
1: 멜로디 안에만 가둬놓기는 아쉽잖아요. 잘 하셨고요. 놓기는 아쉽잖아요. 잘 하셨고요. 새 앨범을 냈고 공연도 잘 마쳤어요.
0: 네.
1: 어때요? 이번 활동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뭐 평소 때랑 좀 다른 그런 기분이 느껴질까 싶어요.
0: 일단은 앨범 작업을 하면서 너무 바빴어가지고 바쁜 와중에 이제 공연 준비까지 하면서 굉장히 휘몰아치는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 발매도 됐고 공연도 잘 마쳤고 해서 이제 여름을 좀 즐기는 단계거든요. 계곡도 많이 놀러 가고 음악 활동보다 좀 개인의 삶을 더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셨군요. 이제 새 앨범 내고 공연도 하셨으니까 저하고
0: 아,
1: 작업하셔야죠.
0: 그쵸, 그쵸. 쉬지 않아야죠, 또.
1: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꾹꾹 남겨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요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서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여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야기와 음악, 노래, 춤,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

튀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

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 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 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북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 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다섯 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16 작곡가 프로젝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5명의 작곡가가 새롭게 만든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이재준 작곡가의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이 곡은 신도림역의 안내방송, 열차 도착음, 개찰구 소리처럼 일상의 소리를 국악기로 재해석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김사나 작곡가의 섬그늘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선율을 바탕으로 굿의 치유와 정화의 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이어 박다은 작곡가의 복사꽃 노름은 신선들이 복사꽃 동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정지훈 작곡가의 역금능선은 산을 오르는 여정을 삶에 빗대어 농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작곡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